매출도 2020년에는 7억 달러를 넘었다고 합니다. 팬더의 이런 사례는 결국 생산자의 관점에서 소비자의 관점으로 바꾸어서 자신의 브랜드를 조명한 그렇게 해서 성공한 케이스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팬더처럼 국내에서도요, 관점을 생산자에서 소비자로 바꾸어서 비즈니스를 잘 펼치고 있는 브랜드가 하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나무사이로라는 브랜드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무사이로는 상당히 전문적으로 2003년부터 직접 로스팅을 시작을 했고, 2007년부터 생원두를 직접을 수입했기 때문에 어쩌면 이 분야에서는, 특히 로스터리 분야에서는 아주 선도적인 브랜드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해외 매체로부터도 주목을 받아서 영국 타임아웃이 선정한 서울에서 꼭 가봐야 하는 커피집, 이런 브랜드로 선정되기도 했어요. 이 정도로 전문성을 가진 어떤 로스터리 브랜드라면은 상당히 공급자 중심의 까다로운 어떤 기준, 원칙, 이런 것들을 내세워서 사실은 소비자를 좀 불편하게 할 만도 했지만, 나무사이라는 조금 다른 접근법으로 대중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보통 우리가 왜 로스터리 카페에 가면은 커피 이름이 굉장히 전문적이지 않습니까? 반면에 나무사이로에서 판매하고 있는 커피 원두의 이름을 보면은 이런 어려운 이름 대신에 디카프리오, 와이칸, 브릴리, 몽상스, 나라올라 뭐 이런 이름들을 붙이고 있습니다. 디카프리오 어떤 커피일까요? 네, 맞습니다. 디카페인 커피를 이들은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죠. 이렇게 소비자들이 커피가 어려운 게 아니라 좀더 쉽게 커피를 기억하고 여기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이름을 붙인 겁니다. 이런 브랜드의 활동은 소비자와 브랜드와의 관계를 아주 강력하게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소비자는 이런 연대감 때문에 브랜드와의 관계를 지속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 브랜드의 정신적인 멤버십에 가입하게 되는 거죠. 정신적인 멤버십이라는 것은 브랜드의 본질을 중심으로 한 어떤 하나의 연대감이 형성되는 것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 연대감의 기반이 되는 브랜드의 본질 이상으로 중요한 게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어떻게 소비자에게 전달하는가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두 가지 사례에서 볼수 있었던 것처럼요. 브랜드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생산자의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대신에 관점을 소비자의 관점으로 돌려서 자신의 존재 이유를 찾을 수 있다면, 그것이 브랜드와 소비자, 브랜드와 고객 간의 관계를 더 끈끈하게, 강력하게 만드는 그런 원천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방송을 보시고요, 그동안 내 제품은 정말 좋은데 라는 이런 생각을 하셨던 분들, 한 번쯤 관점을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의 관점으로 돌려보는 것이 어떨까요? 오늘의 한줄 리뷰는 브랜드가 된다는 것은 존재의 이유를 갖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0: 이어서 고향 민국이 방송됩니다.
1: 아이고, 어디 못 먹었네. 아이고, 힘들어. 엉덩이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엄마. 이거 이제 초벌 빌 때는 비싸요, 겁나게. 한가마냥 18만원 뭐, 그 정도 하고. 아우, 그래, 아우.
2: 이건 앉아서 이렇게 해야 되니까. 엎드렸다가 앉았다가 이거 덜어내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힘들어요.
1: 바로 해야지 되지. 낫구만은 시들어갖고.

0: 그만. 여러분 죄송해요, 죄송해요. 야.
1: 지하철 타고 그래도 한 30분 정도 가야 돼요. 배를 타는데 이제 또 2시간 정도 걸려가지고.
0: 너 2시간 동안 잘 참을 수 있지? 하루.

0: 빨리 들고 가세요.
1: 안녕하세요.

0: 제가 맛있어서 다 먹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1: 아, 멋지게 선글라스 하나 딱 준비해 갖고 왔어야 되는 건데.
2: 가족이란 소중하죠.
3: 힘들 때는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고.
4: 이게 부모 마음인가? 이렇게 핑크색 안무
5: 시원하게 했다 그러지?
4: 아니 안 예뻐.
6: 이쁘긴 뭐.
7: 좋겠다.
8: 사랑해.
9: 여러분들 사랑해.
10: 아버지 우리 사랑합니다.
4: 밥 쳐줘야 되나?
11: 마음에 들어요 어머니? 응. 닮았네.
4: 이게 너무 예뻐요.

0: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정우의 세 번째 생일날. 홀로 정우를 키우던 엄마는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폐와 림프, 뇌까지 빠르게 전이된 암세포. 온몸이 뒤틀리는 통증에 잠시 서 있는 것조차 힘에 부칩니다. 6살, 아직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 정우를 지키기 위해 고된 치료를 버텨보지만 점점 쌓여가는 치료비에 막막하기만 합니다.
1: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이라도 중학생이 되니까.
0: 엄마가 정우를 지켜낼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2: 빨리빨리 멈춤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3: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인사해주세요.
3: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2: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남쪽 바다가 보석 같은 섬들을 품었습니다. 그 이름처럼 높게 융성하고 흥하여 번성한다는 남도의 끝자락 고흥. 바다의 풍요로움이 가득한 곳인데요.
1: 온갖 기책 걸어졌습니다.
0: 사시사철 너른 곳간을 열어줍니다.
2: 다른 데는 없어서 고흥은 있다 그랬어요.
0: 그 풍성함 뒤에는 매일같이 새벽을 깨우며 억척스럽게 자식을 키워온 고흥의 어머니들도 있습니다.
1: 우와.
0: 섬과 바다가 내어주는 것으로 마음이 넉넉해지는 고장 고흥으로 자, 함께 가보실까요? 한반도의 남쪽 끝에 위치한 고흥. 오늘은 남서쪽 녹동항과 고흥읍내 그리고 연홍도로 떠나봅니다. 과거엔 외딴 섬이었지만 다리가 놓이며 사실상 육지나 다름없게 된 소록도 앞바다. 이른 아침 30년 경력의 어부 김정윤 선장이 부지런히 바다로 출근합니다. 해로 2, 30분 가면 일터인데요.
3: 바다가 어떤 바다입니까?
4: 등량만 바다입니다. 등량만.
3: 이 등량만 바다는 선장님한테 어떤 바다예요?
4: 제 삶이죠. 등량만이라는 이 자체가 폭발이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기가 양질도 좋고.
0: 흔히 보성과 고흥 사이의 바다를 등량만 바다라고 부릅니다. 자고로 마르지 않는 남해안의 보물 곳간으로 통하죠. 특히 이 시기 그 곳간이 빗장을 풀고 내어놓는 건 다름 아닌 낙지입니다.
5: 두 마리.
0: 미끼는 7개죠.
4: 한 마리 속에 넣어서 잡는 거예요. 7개. 네, 7개, 한국산 7개 넣으면 낙지 많이 들어요.
0: 낙지가 참게보단 7개를 더 좋아한다는군요.
4: 등량만 낙지는 이렇게 다리가 길어요. 이렇게. 네. 이게 쉐발 낙지죠. 그냥 간을 쉐자 써서.
3: 맛은 어떻습니까?
4: 맛은 아주 달콤합니다. 씹을수록 달아요. 여기 가서.
0: 청정 바다와 찾은 갯벌로 낙지는 물론 제철 생선도 넘쳐난다는 고흥 등량만 바다. 대체 그 비옥함의 정체가 뭔지 궁금합니다.
4: 브랑코 미생물인데 이제 그 고기가 이제 많이 섭취를 하죠.
3: 프랑코톤이 많은 이유가 뭘까요?
4: 이제 아무래도 뻘도 좋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프랑코톤이 이제 많이 생성이 되는 거죠. 머리 좋다 보니까.
0: 비록 가단 일은 고되지만 풍요로운 고흥의 바다에서 매일같이 삶의 희망을 건져올리는 중입니다. 바다로 나섰던 배들이 차례로 항구에 돌아와 보따리를 풀어놓습니다.
3: 이거 수궁합니다. 네, 좋습니다.
0: 역시 등량만 바다에서 잡아온 것들이라는데요. 고흥 바다를 비롯해 인근 보성과 여수에서 잡은 다양한 수산물들까지도 종종 이곳 녹동항 위판장으로 모여들곤 한다니 가히 그 양이 그냥 어마어마합니다.
6: 저희가 한 1년에

0: 한 옥동심에 한 400억 정도 입한 걸 올리는데요. 그 중에는 낙지가 한 240억? 문어 해가지고 한 240억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뭐, 다른 어류 같은 거겠죠. 선여동 경주도 한 70~80억 정도 될 거고.
1: 고흥바다의 풍요를 대표하던 다채로운 어종들이 제 모습을 한껏 뽐내는데요. 물 좋은 생선을 확보하기 위한 눈치 싸움이 시작됩니다. 자,
2: 이거요. 다 구매를 해야지. 몽땅. 구매를 다 해야지.
3: 다른 분들은 그거 어떻게 해요?
1: 그 중에서도 유독 주목받는 녀석들이 있는데요.
4: 고흥낙지 최고로 좋습니다.
1: 최대한 살아있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더욱더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낙지 경매. 수십 년 위판장에서 잔뼈가 굵은 눈치백단 중도매인들이 저마다 치열한 낙지 탐색전에 들어갑니다. 그 이름과 톡톡이 하는 고흥 낙지인데요.
5: 낙지가 그래도 전국에서 1, 2등 정도는 할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이제 예전 같으면은 뭐 태풍잎으로도 나오는 동네가 여기였어요. 고흥이 그래도 제일 많이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다른 데는 없어도 고흥은 있다 그랬어요.
3: 어디로 많이 나가는 거예요?
0: 낙지 같은 경우는 전국으로 다 가죠. 서울, 부산으로 많이 가고요. 다른 선어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저 말씀대로 숯불구이로 많이 가기도 하고.
1: 녹동항에 선어들이 향하는 곳. 고흥읍 한복판에 자리한 전통시장입니다. 마침 녹동항에서 보내진 생선들이 시장에 도착했군요. 백에 얼리거나 소금에 절이지 않은 신선한 물고기 선어입니다.
6: 또 잘 자라요, 채야.
7: 뭐냐, 녹동에 지금 뭐 나오는 거, 뭐 별, 그 양태 조금 하고, 뭐 돔 서대철 되면 이제 좀 서대 좀 올라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민어, 뭐 또 이제 농어 같은 거.
1: 시장에 들어서자 하하 가게마다 생선 굽는 냄새가 진동하는데요. 1915년에 개장해 100년도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시장. 하지만 지난 40년간 이 시장의 명물이 된 건 바로 요 숯불로 구운 생선구이랍니다. 노릇노릇한 자태에 은은한 숯불 향을 머금어 안 먹어보는 이는 있어도 한 번만 먹어본 이는 없을 정도이기에 내공이 빛나는 베테랑 상인들은 심지어 맨손으로 생선 굽기에 신공을 보일 정도입니다. 키야.
2: 맛있어.
3: 이건 얼마씩?
6: 농어가 맛있어요?
2: 이거는 4만 원, 3만 원,
6: 3마리 2만 원.
1: 숯불구이 가게만 30곳 남짓. 전체 시장의 30%를 차지하고 갓 구운 먹음직스러운 구이는 시장 안에서 즉시 맛볼 수도 있습니다.
8: 우와.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1: 우와, 보기만 해도 저도 군침이 도는데요.
9: 너무 맛있어요.
3: 식감이 어떠세요?
9: 담백하고 간이 딱 맞아.
3: 짝꿍이 해주시는 맛하고 여기서 드시는 맛하고 어떤 다른 점이 있을까요?
9: 말 잘해야 돼.
10: 네, 여기서 먹는 게 진짜 맛있네요.
9: 말 잘해라. 저 뭐야, 기름기도 없고 담백하고 집에서 오븐에 굽는 거 어떻게 틀려요?
1: 이튿날 시장의 아침은 숯불 피워내는 일로 시작합니다. 안전을 위해 따로 불 피울 장소도 마련하고 이동할 때도 자식처럼 소중하게 다루는 숯불인데요.

0: 예, 이걸 덮어서 하게 되면은 빨리 점화도 되고 이렇게 숯이 절약이 돼요.
1: 밭에서 피운 숯불이 불쏘시개 역할을 한 뒤 잘게 숯을 부셔서 은은한 숯불이 일어나게 하는데요.
0: 나는 이걸로 깨요.
2: 이런 걸로 깨.
0: 자꾸 하기가 편해요. 조그만하고 무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깨면 좋아요.
3: 이거 들고 계신 건 뭐죠?
2: 골프채예요.
3: 뭐예요?
2: 골프채요. 골프채 이거 숯 깨는데 완전 좋거든요. 저희는 골프를 안 치고 숯을 칩니다.
1: 하하, 골프공 대신 숯을 치는 골프채네요.
2: 이것도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생겨난 방식이에요.
1: 자연스레 세대 교체가 진행 중인 시장. 그런데 생선을 구업하는 신박한 방법은 대체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4: 옛날에 어르신이 자기 이제 제사라서 굽고 있는데 옛날에 그 겨울 되면은 이렇게 불을 하루에다 피거든요. 그러니까 그 불이 아까워서 이제 굽고 있는데 지나간 사람이 아줌마 그거 져주세요. 그래갖고 이제 그 사람한테 조금 더 받고 팔았어. 이게 좀 수입이 짭짤했겠죠. 그리고 그 뒤로 이제 그 엄마가 이제 그렇게 구워서 팔다 보니까 이제 옆에 집도 아 이거 나도 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하다 보니까 니도 나도 이제 아 이렇게 안 구워는 안 되는 거예요. 다 구워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싹 여기가 이제 그 숯불구이 굽는 거리가 돼버렸죠.
1: 철 따라 다르게 구워지는 생선의 가지수만 약 10여 종.
2: 생선 종류는 조기, 민어, 가자미, 서대, 양태, 돔, 농어, 고등어, 골고루 있거든요. 갑오징어도 있고.
1: 예예. 근데 생선에 뭘 뿌리시는 거죠?
2: 제가 이제 생선구이를 하면서 좀 그 잡내나 비린내를 없애는 방법이 없을까 연구하다가 찾아낸 비법 소스예요.
3: 이거 물인 것 같은데?
2: 음식에서 주로 사용하는 소주하고 식초를 섞어서 쓰는 거예요. 이걸 뿌리면서 구우니까 반응이 더 좋은 것 같아요.
1: 그런데
0: 굽는 것도 중요하지만 간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3: 따님이 간을 잘 맞춰요?
0: 아직은 미숙해.
1: 2년 전 연로하신 어머니를 돕기 위해 시장에 나선 은희 씨.
0: 이 속에다가 소금을 좀 넣어요.
2: 이거?
1: 이 골목의 산 증인인 어머니가 은희 씨의 스승님인데요.
2: 이거는 이렇게 해서 얼마 동안 간을 해야 돼?
0: 이거는 한 3시간 정도.
2: 3시간 해도 완짝?
0: 살이 두껍지 않아.
2: 소금을 어느 정도 해야 돼?
0: 세 박스인데 한 바가지 정도 들어가야 돼.
2: 그러니까 그게 어려울 것 같아. 내 생각에.
0: 이거 그냥 옛날에 보면 알 수 있어.
2: 그래. 그 느낌을 내가 어떻게 알아야 되지?
0: 이거 잘 봐라요.
2: 손 기술인데. 그 간암을 찾아야 되는데. 이것도 손맛이 아닐까요?
1: 이제껏 회사만 다녔으니 배워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도 오랜 세월 자식 농사 잘 짓고 살림 밑천까지 되어준 어머니의 소중한 일터.
2: 서대가 서대 말고 이걸로?
1: 동생 은주 씨까지 배를 잇기 위해 노력 중인데요. 마침 택배를 보내려나 보군요.
3: 이게 뭐예요?
2: 참기름입니다. 참기름. 윤기도 있고 보기도 좋고 고소하고 맛도 있고.
1: 하하, 맛을 더 내기 위한 비장의 무기인 셈이죠. 뜻밖의 고객 서비스도 있습니다.
2: 오늘 가져가셔도 되는데.
0: 아니 내일 이게.
1: 아니 이.

0: 이건 시장에서 구입한 그냥 생선 아닙니까요?
1: 이건 양태. 집에서 이거를 꼬지를 못해가지고 사장님한테 꼬주라고.
2: 근데 집에서 꼽지 않는 이유가 있으세요?
1: 아, 이제 집에서는 이렇게 숯불로 할 수가 없잖아요. 전기로 많이 하고 또 전기도 하다 보면은 기름도 이렇게 해가지고 구워야 되니까 이 숯불이 구우면은 맛있잖아요.
0: 생선 부위가 별거냐 싶지만 생선 한 마리에 들어가는 노고가 말 그대로 보통이 아닙니다. 햇빛에 꾸덕꾸덕 잘 말려야 구울 때 쫄깃한 감칠맛이 그대로 살아난다는데요. 정성으로 뚝심 있게 지켜온 고흥의 맛이 대대로 변함없이 이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자, 이제 다시 다도해를 품은 녹동항으로 발길을 돌리겠습니다. 이곳에는 인공으로 만든 섬이 하나 있는데요. 보도교 다리를 건너면 닿을 수 있습니다.
3: 아, 여기는 각종 문화 행사가 펼쳐지는 녹동의 랜드마크입니다. 드론쇼, 불꽃축제, 바다 낚시대회 개최 장소이기도 합니다.
0: 바다 위에 떠있는 정원에 들어서면 커다란 조형물이 어서 오십시오 하며 반겨주는데요.
3: 이거는 녹동 바다정원의 심벌인 감성동 모형입니다. 관광객들이 와서 촬영도 하고 사진도 찍고 여러 가지 추억을 담아가는 곳입니다.
0: 풍요로운 녹동 바다를 상징하죠. 오, 또 커다란 사슴상도 있습니다. 지형이 어린 사슴을 닮은 소록도를 상징하죠.
4: 여기가 너무 평안하고 한적해서 좋습니다. 예, 여기 주인분들은 좀 번화해지면 좋을 것 같은데 서울에서 오거나 타지에서 오시는 분들한테는 예, 여기서 여유를 찾고 돌아가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0: 녹동에는 파도해의 풍경을 품은 공원도 있습니다. 43년간 소록도 한센병 환자들에게 헌신한 두 간호사를 기리기 위한 곳입니다.
3: 청정해역 등량만과 중앙의 천사의 섬 소록도를 품고 있는 아름다운 녹동항입니다. 탁 트인 이 녹동항을 바라볼 수 있어서 가끔 제가 여기 올라오게 되면 힐링하는 마음이 듭니다.
0: 그림 같은 소록도의 절경을 가슴에 담고 소록도 아래 거금도에서도 배를 타고 들어가야 하는 작은 섬 연홍도로 향합니다. 연홍도는요, 발길 닿는 곳마다 예술적 감성이 가득한 섬인데요. 아니, 박치기왕 김일선수가 아니 어째서 이곳에 계신가요?
5: 이쪽 고향이 납니다. 이쪽. 네네. 김윤 선생님이 이쪽 근처 고향. 네네.
0: 이곳 연홍도는 섬 전체가 하나의 야외 미술관처럼 꾸며져 있는데요. 골목 구석구석 바다를 상징하는 이색적인 작품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무심코 길을 따라 걷다가도
6: 여기 바다 고기 지나가는 거 잘 그려졌네요. 여기가 조그만 섬이니까 바다 깊이 가다 깊이에서 이렇게 모양이 그대로 고기 지나가고 그죠?
7: 어르신 안녕하세요.
8: 아, 예. 여행분들이 뭐 즐겁게 오기 위해서 네, 섬을 이렇게 갖고 놨어요. 지금 현재 이렇게 있는 것이 미술이라면 미술이고, 뭐, 에? 즐겁게 생각하시면 마음 먹은 대로 하면 즐거운 미술이 되겠죠. 네.
0: 외딴 섬마을을 미술관으로 바꾼 선호

0: 남 관장님, 20년 전 이 섬에 왔다죠?
1: 공 전체가 지붕 없는 미술관이라고 일단 명명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연홍도는 그 작은 지붕 없는 미술관이라고 저희들이 자칭 말하면은 그렇게 마을의 전체가 미술관이라 하는 그 내용이에요.
0: 특히 주민들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긴 사진 박물관이 눈에 띄는데요.
1: 지금 보면은 연홍도가 사람이 들어와서 결국 입도를 해서 아마 사는 세월이 상당한 많은 시간들이 흘렀어요. 한 400년이 넘는 시간이 흐른 데가 여기 연홍도입니다. 그 400년의 시간 동안에서 지금으로 그는 현대로 오는 그 한 100년의 역사가 다 한꺼번에 이 속에가 들어있다고 저는 봅니다.
2: 주민들 반응이 어떠셨어요?
1: 아마 주민들의 반응은 우리가 그 잊고 있던 세월을 다시 끄집어 냈다고 말하면은 정말로 이게 설치가 되고 박수를 전부 다 치셨습니다. 왜 그런 거는 원래 그 고단한 삶 속에서 전부 잊혀진 세월이었잖아요. 그래서 이것 자체가 결국은 많은 방문객들한테도 연홍도의 주민의 역사를 한꺼번에 담아주는 어떤 하나의 말하면은 갤러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0: 마을도 결국엔 세월을 피하진 못했는데요.
3: 여가 옛날에 학교 학생들이 있을 때는 집이 200억가 살았어. 바다가 김이 많이 나와서.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지고 여기서 마을에 저 양로장에 놀러 가면 사람 못 참 한나 만날까 말까. 45. 한나성만 살아도 45요.
0: 폐교로 쓰러져 가던 연홍 분교는 지난 2006년 미술관으로 부활했는데요. 반가운 손님들은 이곳 미술관에서 다양한 전시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작가들입니다.
1: 아, 이렇게 전문적으로. 아, 열심히 하셨네요. 작품 좋다.
4: 이게 제 그림이에요.
0: 전국에 하나뿐인 섬마을 미술관의 생존법은 결국 좋은 작품으로 전시회를 이어가는 것인데요. 이번 전시회의 주제는 바로 꽃이랍니다. 그러고 보니 미술관 곳곳에 화산꽃들이 만개했네요.
5: 아름다운 공간에서 또 특히 섬에서 그림을 전시할 수 있다는 것은 특혜죠. 예, 저희들은 일단 기분이 좋아지는 공간이니까.
6: 늙은 애 가냐 문.
7: 안녕하세요.
0: 때마침 반가운 손님들이 또 찾아오셨는데요.
6: 깨덕이 안 났어.
5: 깨덕이 안 났어.
0: 이곳 연홍도에 사시는 이웃 어르신들입니다. 그런데 어째 작가들과도 아는 사이인 듯하네요.
1: 그때 같이 이제 배워서 지금 이렇게까지 그림을 잘 그리게 됐어요.
6: 좋게도 생각. 예, 예.
0: 사실 마을 어르신들은 2년간 일주일에 두 차례씩 다양한 미술 활동에 참여했답니다.
2: 그림도 그리셨어요?
6: 그럼 이렇게 다 맹그랗지. 오.
2: 그때 이렇게 그림 그리고 그리시면서 기분이 어떠셨어요?
6: 좋지. 관장님 덕분에 우리가 일하고 산게 유지서.
0: 관장님 아내를 며느리라 부를 정도네요.
6: 미술관에 꽃이 피었네. 아, 며느리 꽃이 더 이쁘네.
0: 자, 섬 주민들이 꿈꾸는 미래의 연홍도는 어떤 모습일까요?
1: 결국은 말하면 예술의 섬입니다. 그래서 그 예술이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그 중요한 것은 뭔가를 주민들과 같이 하는 예술의 활동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방문객들한테 아주 편안한 쉼을 줄 수 있는, 감상의 길을 줄 수 있는 그런 섬으로 가지고 가고자 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0: 섬 사람들의 인생이 예술처럼 빛나는 섬. 그 섬에서 잠시 쉬었다 가시면 어떠시겠습니까?

0: 시점이나 섬들 보는 맛에 여기로 옵니다.
1: 봄이 좀 다가오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2: 봄을 잡으러 가요.

0: 이어서 고향 민국이 방송됩니다.
1: 이번 주말 EBS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왔다 내선주. 토요일 오후 3시 인간과 바다. 토요일 오후 4시 45분 취미는 과학. 일요일 오후 4시 45분 글로벌 특선 다큐. 일요일 오후 5시 40분 세계 테마기행. 일요일 밤 11시 10분 한국영화 특선. 주말에도 EBS.

0: 제가 맛있어서 다 먹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1: 아, 멋지게 선글라스 하나 딱 준비해 갖고 왔어야 되는 건데.
2: 가족이란 소중하죠.
3: 힘들 때는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고.
4: 이게 부모 마음인가? 이렇게 핑크색 안 보여.
5: 시원하게 떠오르지?
4: 아니, 안 예뻐. 이렇게 딱 예쁘면.
6: 이쁘긴 뭐. 좋겠다.
7: 사랑해.
8: 여러분들 사랑해.
9: 아버지 우리 사랑합니다.
4: 감춰줘야 되나?
10: 마음에 들어요, 어머니? 응. 닮았네.
4: 이게 너무 예뻐요.
11: 부모님을 칭찬해 본 적 있어요?
12: 아니요.
13: 가기 힘들 것 같아.
14: 우리가 누구에게? 부모님에게 한번 칭찬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5: 엄마 음식 엄청 맛있다라고 했다. 엄마가 배달 음식이라고 했다.
16: 아빠, 머리숱이 많아서 그런지 오늘따라 좀 더 잘생긴 것 같아. 나 놀리냐? 용돈 필요하면 줄게.
14: 다양한 칭찬 상황을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합시다. 엄마한테 드디어 처음으로 반응을 얻었어요.
17: 진심으로 대답해주셔서 기뻤습니다.
18: 아빠, 자전거 줄여주셔서 감사합니다.

0: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정우의 세 번째 생일날. 홀로 정우를 키우던 엄마는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폐와 림프, 뇌까지 빠르게 전이된 암세포. 온몸이 뒤틀리는 통증에 잠시 서 있는 것조차 힘에 부칩니다. 6살, 아직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 정우를 지키기 위해 고된 치료를 버텨보지만 점점 쌓여가는 치료비에 막막하기만 합니다.
1: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이래도 중학생이 아니어도 되니까.
0: 엄마가 정우를 지켜낼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2: 화면을 소리로 그려줄 수 있을까? 우리는 움직임 하나, 소리에 예민한 장면 사이사이의 감정까지도 언어로 옮기려고 합니다.
3: 집으로 돌아온 아내 양.
2: 누군가에겐 중요한, 누군가에겐 유용한 시청 권리. 우리는 장면 하나하나의 진심입니다. 모두가 즐기는 장애인 방송을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모두를 위한 미디어 서비스.

0: 230여 개의 크고 작은 섬들이 모여있는 고흥. 흔히들 고흥을 축복받은 땅이라고 하는데요.
1: 오밀점이나 섬들 보는 맛에 여기를 오릅니다. 아, 너무 예뻐요.
0: 보석 같은 다도해의 풍경과 어우러진 화령산의 천년 고찰 능가사도 있습니다. 산사에서 만나는 소박한 한 끼. 일상의 번잡함을 내려놓죠. 고흥의 땅과 바다의 삶을 읽은 사람들은 사시사철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2: 그리고 이거 바다만 나오면 돈이 생기는 거예요.
3: 해산물도 많고 또 먹고 좋은 거 먹고 그러니까 고마운 고향이죠. 따스하고.
0: 고흥 사람들이 즐기는 별미도 있습니다. 너는 황금어장을 품고 있어 더없이 넉넉하고 풍요로운 고장 고흥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오늘은 고흥의 진산 화령산과 황금 갯벌을 품은 우도로 향합니다. 일찍이 고흥반도를 두고 많은 사람들은 풍요의 땅이라고 불러왔습니다. 자연이 빚어낸 수많은 걸작들도 모자라 지구 밖 우주로까지 향하는 꿈의 땅이기 때문인데요. 풍요로운 땅은 옛 이야기마저 품고 있습니다. 높이 120m의 바위산인 영남 용바위는 바다의 용이 하늘로 승천할 때 암벽을 타고 올랐다는 전설이 전해지는 곳이죠. 자연이 빚어낸 걸작 중 유독 그 자태를 뽐내고 있는 것은 고흥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알려진 화령산입니다.
4: 안녕하세요.
5: 네, 안녕하세요.
4: 와, 위에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5: 너무 좋죠. 남해 바다가 참. 제주도 좋아하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저는 제주도보다 여기가 더 매력 있는 것 같아요.
4: 그래.
5: 저는 처음 봤어요. 이런 거 삼면이 다 바다로 보이는 곳이. 그래서 너무 멋있었어요.
4: 저도 기대하고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5: 네, 네, 그럼요. 뷰 너무 좋아요. 네.
0: 화령산의 원래 이름은 팔전산. 과거 중국에까지 그 산세를 떨쳤다는 전설이 전해지며 화령산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답니다.
1: 너무 예뻐요. 너무 좋네. 오밀점이나 섬들 보는 맛에 여기로 오릅니다. 아, 너무 예뻐요.
0: 맑은 날이면 정상에서 내려다보는 다도해가 장관을 이루고 대마도까지 눈에 담을 수 있답니다.
1: 여기가 위치적으로 화령산이고요. 길을 쭉 빨아들이는 그런 곳이라고 볼 수 있죠.
4: 그러면 왜 팔령산일까요?
1: 8개의 보시다시피 8개의 봉우리로 이루어져 있는 산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영남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쪽 반대편은 점안면. 그리고 이쪽으로는 포도면이 되겠습니다. 해창만 간척지가 지금 아래로 내려다 보이고 있는 형태예요. 저 뒤쪽으로는 마복산이 있는 포도면이 되겠고 그 옆으로는 이제 도화면, 나로도로 가는 그 길목이 되겠습니다. 다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곳이라 어디를 봐도 정말 그림 같은 수채화 같은 수묵화를 보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0: 8개의 봉우리로 이루어진 화령산은 바다와 더불어 기암괴석이 어우러진 절경을 자랑합니다. 화령산의 품에는 편백 숲도 조성되어 있는데요. 피톤치드가 가득한 전국 최대 규모의 편백숲이라고 합니다.
6: 광활한 이 편백숲 때문에 네. 여름철에도 시원하고 겨울철에도 여름 넘어가면 온화한 느낌이 들어요. 딱 이렇게 그 감싸는 편백수 때문에 온화한 느낌을 줍니다. 이게 항상 편안한 마음으로 자주 옵니다.
0: 때마침 포행을 나선 스님 일행을 만났습니다. 포행이란 산책하듯 느린 걸음으로 걷는 것을 뜻하죠.
7: 스님은 여기 오시면서 무슨 생각하세요?
8: 아, 이제 편백숲이 오면
7: 네.
8: 다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0: 말 그대로 무념무상.
8: 편백숲의 이 자연 그대로를 내가 온도 느끼면서 생각을 머릿속에서 비워내면 항상 고요한 맑은 그 정신 속에서 우리가 편안함과 편을 느낄 수 있는 거죠. 여기 오면 다른 뭔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 편백숲, 공기, 하늘, 바람, 소리 이걸 온전히 받아들이면서 그게 내 하나의 내가 그 속에 하나의 같은 존재로서 느끼면 훨씬 더 건강해집니다.
0: 고요한 마음에 풍경을 더합니다.
8: 부모님 밑에 가면 힐링센터가 있고 저 시목조수지 그 다음에 바다 보이죠? 해창만 그 다음에 저 마복산 저 뒤로 내려가면 이제 나로도
0: 잠시 번잡한 도시를 떠나 산사를 찾은 템플스테이 참가자들인데요.
8: 이제 밑에는 팔령산 능가사.
7: 아, 이렇게 맞아요. 네. 이렇게.
8: 위에는 산고.
0: 팔령산의 천년 고찰 능가사에는 그 역사만큼이나 귀한 보물들이 많은데요. 목조 석가열의 삼존상과 16난상, 숙종 24년에 제작된 동종, 그리고 18세기 중엽에 중건된 대웅전이 소중한 보물이랍니다. 이 사적비도 전라남도 유형 문화유산이고요.
8: 팔령산 문가사 사적비. 이 사적비는 크기도 크고 아주 모양도 좋은데 내용이 아주 좋아서 학술적 가치가 굉장히 높은 그런 비입니다. 이 40동에 있는 건물 이름, 도감 별자, 그 다음에 팔령산의 암자 10개의 이름이 다 적어져 있는 사적비입니다.
0: 과거 포현사였던 능가사는 임진왜란 당시 불에 타 인조 때 재건됐는데요.
8: 8천의 승병이 주둔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지 않으면은 이 지역에 이렇게 큰 대웅전과 큰 대가람이 이제 여기에 있는 이제 불심으로는 조금 이제 불가능했고, 그 다음에 승병들이 이제 스님들이 점점 없어지면서 철도 점점 쇠락이 나가가지고 지금은 옛날 건물은 세 채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0: 사찰 한쪽 탑 주변에 마치 미로처럼 조성된 공간이 있는데요.
8: 의상대사가 화엄경 한 권을 법성계하고 이 도용으로 요약해서 하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부처님 진시사리 모신 탑을 모시고 주위에 법성도를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이 법성도를 행사했을 때 요잡을 하고 모든 일반 사람들도 와서 요잡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합니다. 세 번만 돌면 3세 업장이 소멸합니다.
0: 조용한 산사에서 잠시 자신을 내려놓고 108배와 명상도 체험해 봅니다.

0: 그럼 여기는 뭐 하는 곳이에요?
1: 이건 이제 표고버섯 키우는 표고밭입니다. 표고버섯은 봄에, 가을에 이렇게 나와요. 봄 표고는 화고락에서 꽃처럼 이렇게 등이 갈라져 있죠.
2: 가령산 자락의 청정한 자연은 버섯의 성장에 최적의 조건을 제공하는데요. 신선한 공기와 물, 잘 자란 버섯. 갓 캐낸 봄 나물도 그 풍미가 제법 깊습니다.
3: 봄에 쑥 튀김을 내 먹으면 맛있어요.
2: 절집의 음식은 주로 제철 먹거리로 이루어지죠.
1: 프라이팬에 불을 좀 켜주실래요?
2: 사찰은 누구에게나 열린 공간, 행복을 찾는 곳이길 바란다는 진어 스님. 신도들과 절집 식구들을 위해 직접 음식을 만들어 주신답니다. 사찰 음식의 진심인 스님. 서울을 오가며 사찰 음식 전문가 과정도 이수하셨다는군요. 송광사에서 지낸 행자 시절부터 국수 하나를 만들 때도 일일이 면을 뽑고 채소를 냈던 스님. 스님의 음식 비결은 지극한 정성입니다.
4: 이 장에다가 찍었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먹어봅시다. 방풍.
2: 그 맛도 궁금한데요.
1: 방풍을 튀기면 방풍 그 특유의 한약 냄새 비슷한 냄새가 좀 없어요. 그래서
2: 기름에 튀기면 책상도 맛있는겨. 그런 우스개 말이 생각이 납니다. 근데 두 분 맛이 어떤지 궁금하신데요. 두 분 표정도 그렇고요. 고개도 끄덕이시고 웃기도 하시고.
0: 방풍은 처음 먹어보는데 뭔가 좀 향기롭고 봄이 좀 다가오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2: 복잡한 조리 과정 대신 최대한 자연 그대로의 식감을 살리도록 요리한 버섯 밥도 그래서 소박한 양념장을 더할 뿐인데요. 도시의 자극적인 음식에 익숙한 이들에게 이 음식들은 어떻게 느껴질까요?
0: 맛있어요.

0: 약과 음식이 결코 다르지 않다는 사찰 음식. 맛 또한 뛰어납니다.
1: 뭔가 좀 좋아해서 맛있어요.
2: 스님이 해주신 요리 처음 먹어봐가지고 되게 뜻깊은 자리였고, 저도 한번 이렇게 요리를 해서 남들에게 먹여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그런 느낌이에요.
3: 또 이 사찰 음식이 얼마 되지 않는 거지만 이걸 이제 밖에 나가셔서, 내일 또 나가셔서 사회에 나가가지고 더 기운찬 그런 사회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 그렇게 산사에서 기운을 충전하고 다시 돌아갑니다. 자, 이번엔 고흥에서 신비한 섬으로 알려진 우도로 떠나보실까요? 1년 전 고흥 본토와 우도를 연결하는 무지갯빛 다리가 생겼는데요.
4: 자, 하나, 둘, 셋.
5: 이거요? 고흥 저기 무지개 다리. 예, 그 어제도 왔다 갔어요.
6: 어제도 오셨어요, 근데?
5: 예. 이제 저 마을에는 한 50가구만, 가구는 수는 50가구인데 사람 수는 80몇 명이라 그러더라고요.
6: 오, 그런 것도 아세요?
5: 예, 어저께 이제 설명해줘 갖고 가서 쭉 저 건너가면 이제 쭈꾸미도 먹고 막.
0: 무지개 다리가 생기기 전엔 하루 두 번 썰물 때만 노둣길을 건너 우도로 들어갈 수 있었답니다. 이젠 언제든지 섬으로 갈 수 있죠.
7: 무지개 색으로 해가지고, 오, 그것도 이색적이고, 또 밑에가 또 물이 갈라지니까 찻길이 또 완전히 찻길이 따로 드러내네요. 근데 저 긴 다리 구간을 갖다가 세멘트로 끝까지 이렇게 해놨다는 것도 이색적으로 좀 대단하고, 아, 너무 새롭고, 아, 멋져요, 멋져. 아주.
0: 무지개 다리가 생기면서 새로운 관광지로 떠오른 고흥 우도.
8: 술무님.
0: 등량만 깊숙이 자리한 우도는 너른 갯벌에 기대 주민들이 살아가는 마을입니다.
9: 그래야 먹지, 못 먹어. 이거 많이 먹어.
10: 첫째, 얼마나, 몇 마리나 사실 거예요?
11: 좀 가격 바라면 사야지.
0: 관광객이 늘면서 마을의 수입도 많이 늘었답니다.
12: 네. 자연산이요.
13: 맛있다 보니까요. 산지라서 맛있다.
0: 하루의 반은 육지, 나머지 반은 섬이 되는 우도.
6: 어디 나가시는 거예요?
5: 보물 잡으러 가요.
7: 우리 아직 덜 빠졌어요. 천천히 조금 있다가 가면 돼요.
5: 아가씨가 낙지도 잘 잡는다고. 아가씨 선수예요.
9: 배웠어요. 낙지 구멍을 배웠다고요. 여기가 다 양쪽으로 낙지 밭이에요.
6: 이 바다에는 뭐 뭐가 나와요?
9: 그냥 이제 굴, 이제 기본적으로 굴, 겨울에는. 봄에는 이제 뭐 바지락 낙지, 뭐 생선도 많이 나오고. 이제 돌게 박하지도 나오고 뭐 많이 나오죠. 서대, 조기.
0: 바닷물이 물러나고 나서야 제 모습을 드러내는 신비의 땅 갯벌. 아니, 그런데 이건 몽절이 그냥 비어있는 굴껍데기 같은데요.
7: 농사지는 밭은 거름을 하지만 요거는 굴밭은 이 석가껍질이 거름이에요.
6: 어떤 역할을 해줘요?
7: 여기서 붙어요, 이제. 여기서 붙어갖고, 이제 커갖고, 이제 또 담는 거예요. 저 사방한테 찌그러놨잖아요.
0: 등량만 깊숙이 자리 잡은 우도의 갯벌은 대대로 조개류의 서식이 뛰어난 황금 곡간이라는군요.
5: 이거 담을 때 호미로 갖고 이거 치는 거지. 까는 거 아니에요. 조식에 이거 까는 거 있어요. 연장에 따로.
6: 작아요?
5: 원래 자연산은 적죠.
6: 응? 맛이 어떠세요?
5: 달달해.
0: 어민들에게 갯벌은 고마운 수입원입니다.
5: 바다가 쉼터도 되고 돈도 벌고 보물도 되고 뭐 별거 이거 바다만 나오면 돈이 생기는 거예요.

0: 여기
1: 땡땡 있잖아. 땡땡. 아. 팔. 바지락 구마. 이렇게 나와요. 네, 이렇게.
2: 물때 빠질 때 한 4시간, 5시간만 바짝 하고 또 물 들면 가야 되니까. 네, 하고 싶어도 못해요. 이거는 물때 따라 다니는 작업들이라.
3: 우도가 고향인 장미씨 섬살이 어떻습니까?
2: 다들 주민들이랑 다 이렇게 어우러져가지고 이렇게 이제 바닷가에 있냐 나오는 것도 해산물도 많고 또 먹고 좋은 거 먹고 그러니까 고마운 고향이죠. 따스하고.
3: 그렇게 햇볼이 주는 대로 욕심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편 고흥의 섬과 갯벌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가 있는데요. 섬 연구가이자 바다 인문학자인 김준 박사님.
4: 이게 7개가 사는 곳인데.
3: 34년간 섬을 연구했다는데요.
4: 지금 이 7개 기어가는 길 있잖아요. 이렇게. 길.
5: 건강하다는 거죠, 건강. 가에 이렇게 7개들이 많이 모여 있는 거나, 그리고 아까 입구에서 왔을 때 검은이들 막 낙지, 가서 잡아오고 오는 거나 이런 것들이 먹이사슬이 여전히 그래도 유지되고 있다 이런 거죠. 등량만에서도 제일 안쪽 끝자락에 있는 섬이거든요.
6: 네.
5: 쭉 밖으로 나가면은 설옥도 쭉 거쳐서 나로도로 해서 큰 바다로 이렇게 나가는데 가장 안쪽에 있는 섬이고 갯벌인데도 일단 뭐 고흥이나 이쪽에서 내려오는 오염원들이 또는 공장이나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깨끗한 거고.
3: 그런데 섬 박사인 김준 박사의 마음에 든 섬은 경치가 아름다운 섬이 아닌 정겨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섬이랍니다.
7: 석각 없는 달달한 섬. 물가가 북한데.
3: 갯바람을 맞으며 어민들의 삶을 기록해온 김 박사. 어민들이 만들어 먹는 먹거리도 관심을 갖고 연구해 왔는데요.
5: 피굴은 좀 먹을 수 있나요?
7: 피굴은 되죠.
5: 아, 피굴은 돼요?
3: 고흥 사람들이 즐겨 먹는다는 피굴. 고흥 그룬 대개 알이 작고 단단하답니다.
8: 이 두 가지를 이렇게 했죠. 예. 그럼 이놈을 이렇게 깔아 앉혀가지고 이렇게 부으면 돼요.
6: 아, 이 국물을 이제 쓰시는 거예요?
8: 네, 국물을 이렇게 쓰시면 돼요. 보세요.
3: 작고 염은 굴을 국물까지 온전히 먹기 위해서 고흥 사람들은 굴을 찌는 대신에 삶아 먹는 방식을 택한 거지요. 피굴과 더불어 바자락 탕에 낙지까지 푸짐한 바다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2: 박사님, 이거 제가 캔 거니까 많이 드세요.
3: 고흥에서 최고의 사랑을 받는 음식 피굴입니다.
8: 맛있게 좀 드셔보세요.
3: 캬, 고흥의 별미 맞죠?
2: 그러니까 반찬도 되고 국도 되죠. 네.
5: 이거 따뜻하게는 안 먹어요. 시원하게 먹었던 거.
7: 시원해야죠. 그래야 맛있지.
5: 좀 간간을 아까 간을 맞췄지.
6: 맛이 어떠십니까?
5: 깔끔해요.
7: 네, 시원하고.
5: 네, 시원하고.
7: 달짝하네. 요 우도는요, 요거는 제사상에도 올라가고 뭐든지 이거 빠지면 안 돼요.
5: 잔치.
7: 네, 잔치할 때도.
5: 잔치할 때 꼭 들어가.
7: 잔치에도 꼭 들어가고 제사 때도 들어가고 명절 때도 이거 해놓고. 드시는 거예요. 옛날 어른들로서부터 이거 잡선 거예요. 내려온 거예요. 대대로 내려온 거예요. 이거.
5: 여기 바로 넘어가 벌교만 가도 안 먹어 이거.
7: 네.
5: 딱 고흥만 먹더라고.
7: 고흥 쪽으로.
5: 피굴은 여기서만 먹는 거예요. 이게 완전한 고흥 음식이지.
3: 섬 사람들의 먹거리는 단지 음식이 아닌 그들의 삶과 애환이 담긴 것이죠.
5: 이게 딱 지금 처리하는 거예요.
2: 달고 맛있

0: 맛있어요. 시원하고, 예. 감칠맛이 나요.
1: 가을에 한 거다 맛은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0: 확실히. 네. 가을에는 알을 씨를 씁니다.
1: 지금 게 예. 확실히 달아.
0: 예, 달아요.
2: 고흥의 갯벌이 가진 가치와 소중함을 널리 알리고 싶은 김준 박사.
1: 가장 좋은 갯벌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를 꼽으라고 하면 저는 고흥군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 우도 가니까 좋더라. 거기 갯벌을 갔더니 깨끗하고 거기서 나는 것들을 믿을 수 있겠더라. 그걸 직접 사주는 직거래죠. 그러니까 그런 노력들이 이렇게 작은 노력들이 점점 이렇게 확산됐을 때 지역 어촌은 살아나는 거죠.
3: 고흥 우도로 놀러 오세요.
4: 맛있는 거 잡수세요.
0: 놀러 오세요.
2: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고흥의 소중한 자연 유산입니다.

0: 지금 상담 완료 시 다양한 요리를 한 번에 국물 요리, 찜 요리, 전골까지 활용도 높은 5종의 세트 구성 플라워 패턴의 깔끔하고 화사한 디자인 플라워 범랑 5종을 드립니다. 실용적인 사이즈별 5종 구성에 열이 고르게 전달돼 조리가 안정적이고 주방 분위기도 화사하게 플라워 범랑 5종을 전부 드립니다.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상담 완료 고객 플라워 범랑 5종을 전부 드립니다.
1: 고품격 상조 전문가 프리드라이프가 알아서 척척 다 해드립니다. 자산총액 1위, 선수금 1위, 소비자 만족도 1위, 신한, 우리, 한화, 수협 등 은행이 지급 보증한 믿을 수 있는 1등 상조. 프리드라이프, 건강검진 특별 우대 등 다양한 멤버십 혜택까지. 만일 장례 서비스를 이용 안 하시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셔도 되고 웨딩, 크루즈, 장지 서비스로 바꾸셔도 됩니다. 이 모든 걸 3만 원도 2만 원도 아닌 월 15,000원에 다 만기 후 서비스 안 받으시면 100% 전액 환급까지 싹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0: 지금 상담 완료 시 다양한 요리를 한 번에 국물 요리, 찜 요리, 전골까지 활용도 높은 5종의 세트 구성 플라워 패턴의 깔끔하고 화사한 디자인 플라워 범랑 5종을 드립니다. 실용적인 사이즈별 5종 구성에 열이 고르게 전달돼 조리가 안정적이고 주방 분위기도 화사하게 플라워 범랑 5종을 전부 드립니다.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상담 완료 고객 플라워 범랑 5종을 전부 드립니다.
1: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월 15,000원에 나중에 가입해도 이 가격일까요? 오르기 전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프리드라이프.
2: 이어서 고양이를 부탁해가 방송됩니다.
3: 이번 주말 EBS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왔다 내 손주. 토요일 오후 3시 인간과 바다. 토요일 오후 4시 45분 취미는 과학. 일요일 오후 4시 45분 글로벌 특선 다큐.

일요일 오후 5시 40분 세계 테마기행. 일요일 밤 11시 10분 한국영화 특선. 주말에도 EBS.

0: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 다닙니다. 돌을 던져봐도 끄떡없습니다.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 다닙니다.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 다닙니다.
1: 2024년 초부터 폭발적으로 유행했던 꽁냥이 챌린지를 아시나요? 그렇다면 꽁냥이 챌린지의 원조 주인공은? 바로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에서 물을 찾아 헤매는 이 고양이입니다. 얼마 전 한강 위를 걷던 이 고양이가 집냥이가 됐다는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고양이를 부탁해 제작진이 찾아가 봤습니다.
2: 꽁꽁아, 꽁꽁.
3: 무서워?
4: 거의 하루 종일 안 나온 적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홈캠에 찍힌 거로는 제가 자거나 이럴 때 또 열심히 움직여서.
1: 그동안 밖에서 힘든 생활을 했던 꽁꽁이 좀처럼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강위 고양이가 집냥이가 된 사연 들어보실래요? 꽁꽁이는 처음에 한파 뉴스 보도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5: 아, 네, 안녕하세요.
6: 안녕하세요. SBS 네. 고양이를 부탁해서 나왔습니다.
5: 아, 네, 저 MBN의 이시열 기자라고 합니다.
6: 꽁냥이님을 보도하셨던 기자님.
5: 네, 제가 보도했었습니다.
0: 갑자기 천장에서 다량의 물이 쏟아지며 출근길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 다닙니다. 돌을 던져봐도 끄떡없습니다.
5: 제가 당시 이제 수습 기자 갓 된 지 얼마 안 됐던 시점인데, 근데 날씨가 엄청 추웠었어요. 그래가지고 당시 한파 이제 사고나 그런 현상을 이제 보도하는 날이었는데, 그때 이제 회사 영상에 들어와 있던 것 중에 이제 고양이가 말 그대로 한강을 걸어가고 있어서 그런 기사를 제가 쓰게 됐습니다.
1: 2021년 뉴스 보도 후에 이 고양이 영상에 대한 재미있는 댓글들이 많았습니다.
5: 그래서 저도 그게 촬영하고 보도가 나간 시점 21년인데 이게 시간이 지나서 이제 3년이 넘었죠. 근데 24년에 갑자기 이제 제 아는 사람이 제 생일날에 아 요즘 유튜브에 이런 게 돌아다니고 있다라고 해서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뭐 잠깐 지나가는 건 줄 알았는데 이제 누리꾼들이 거기에 이제 리듬을 붙이고 이제 또 춤을 만들어 주시면서 이렇게 재해석이 돼서 밈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0: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 꽁 고양이 꽁꽁 얼어붙은 돌을 던져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
5: 이렇게까지 막 순식간에 좀 집중받았던 적이 처음이어가지고 인터넷이나 또 뭐 다른 회사 분들이 또 그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상당히 놀랐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1: 이번엔 한파 뉴스 보도에 들어갔던 영상을 찍은 촬영 기자를 만나봤습니다.
7: 안녕하세요.
6: 그 유명한 꽁꽁이를 촬영하신 기자님 맞으신가요?
7: 네, 맞습니다. 제가 찍었습니다.
1: 2021년 겨울 한파로 한강이 꽁꽁 얼어붙었던 날.
7: 그때 제가 굉장히 추운 겨울이었는데 한파 취재를 왔었거든요. 여기 얼어있는 한강을 찍으러 왔었는데 그때 도와주던 후배가 저 한강 위에 고양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줘가지고 무슨 소리지? 한강에 고양이가 왜 있지? 하고 줌 땡겨서 보니까 실제로 그 고양이가 한강 위를 걷고 있었던 거예요. 취재 끝나고서 그 영상을 돌려보니까 그 한강을 걸은 이유가 있더라고요. 걔가 마실 물이 없어서 얼지 않은 곳까지 가느라 한강이 얼음을 그렇게 가로질러 간 건데 그때 좀 많이 안타깝고 이제 물이라도 사줄 수 있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죠.
1: 그렇게 3년이 지난 후 그 고양이의 목격담을 전해들은 이

0: 이종학 기자. 사진을 비교해보니 같은 고양이였습니다.
1: 최근까지도 그 고양이를 이 뚝섬에서 봤다라는 댓글을 보고 그럼 아직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다시 와서 봤는데 진짜 있더라고요.
0: 한강을 다시 찾은 그는 운명처럼 12분 만에 그 고양이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자석이 이끌리듯 녀석을 쫓아가 먹을 것을 챙겨주었고 그 후 2주 동안 한강을 오가며 물과 먹이를 챙겨줬다고 합니다.
1: 근데 얘를 이렇게 계속 밖에 두는 것보다 실내에서 지내면 더 건강하게 지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0: 결국 그는 고양이를 구조하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그날도 영하의 날씨에 무척 추웠다는데요. 포획틀 안에 먹이 주위를 맴돌며 한참을 망설이던 녀석을 몇 번의 시도 끝에 구조했습니다. 그렇게 촬영 기자의 집으로 오게 된 꽁꽁이. 새로운 공간에서 따뜻하게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집안을 들어서니 꽁꽁이를 위한 공간이 곳곳에 잘 배치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꽁꽁이는 어디에 있나요? 아무리 둘러봐도 고양이 물건만 보이고 꽁꽁이는 안 보이네요. 저기 2층에 꽁꽁이 맞죠?
1: 일단은 짐이 엄청 많아졌죠. 원래 저 필요한 것만 갖고 살았었는데 제가 이제 고양이 집에 사는 건지 제 집에 고양이가 사는 건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고양이 용품들이 많아졌습니다.
0: 이곳에서 꽁꽁이를 만나니 정말 반갑네요. 꽁꽁아, 너 신수 환해졌다. 꽁꽁 얼어붙은 한강에서 물을 찾아 헤매던 고양이가 이젠 집에서 시원하게 목을 축입니다. 그런데 꽁꽁이에게 무슨 문제가 있다는데요? 외부인의 방문에 걸음아 날 살려라 도망가는 꽁꽁이.
2: 꽁꽁아, 뭔 사람도 와서 무서워? 쫄았네. 꽁꽁, 큰일 났네.
0: 겁을 잔뜩 먹은 것 같은데요?
2: 꽁꽁아, 꽁꽁, 무서워서 어떡하냐? 어떡하지? 이거 그 사람 말하는 거 처음인 것 같아가지고.
3: 보통 손님이 오면 이렇게 숨어버려요?
2: 손님이 그동안 잘 안 왔었는데요. 손님 오면 거의 숨는 것 같더라고요. 뭐 가스 검침하러 오시거나 그러면 이제 캣타워 같은 데 숨었는데 오늘 또 이렇게 많이 오신 건 또 처음이라 많이 놀란 것 같아요.
0: 꽁꽁 숨어서 나오지 않는 꽁꽁이를 위해 제작진이 잠시 철수했습니다. 고개를 빼꼼 내밀고 집사만 있는 걸 확인하더니 1층으로 내려가는 녀석. 다시 자유롭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집사는 아직 마음의 벽을 허물지 못하는 꽁꽁이를 위해 한동안 손님을 초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3: 지금 이제 데려온 지 얼마나 됐나요?
1: 올해 1월에 데리고 왔으니까 9달 된 것 같아요. 그 처음에 데리고 왔을 때 그 나와서 잠깐 두리번거리더니 소파 밑으로 숨더라고요. 그리고서는 전혀 안 나왔어요. 제가 나가는 소리, 문 닫히는 소리가 들리면은 이제 나오고 그때부터는 이제 돌아다니면서 집안을 좀 살펴보고
0: 처음엔 집사를 굉장히 경계했던 꽁꽁이 공포에 질려 구석에 꽁꽁 숨어 지냈다고 합니다. 과연 꽁꽁이를 집으로 데려오는 게 맞았을까요?
1: 고민이 좀 많이 되긴 했죠.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일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긴 했거든요. 그렇다고 얘를 다시 돌려보내는 건 아닌 것 같고, 기왕이면은 앞으로 남은 그 묘생을 되게 편안하게 살게 해줄 수 있으면은 한 1, 2년 정도는 적응하는 기간을 거치더라도.
0: 꽁꽁이가 마음의 빗장을 열게 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집사님.
1: 꽁꽁아. 놀랬어. 놀란 것 같은데. 괜찮아?
0: 그래도 처음보다 조금 가까워진 꽁꽁이와의 거리 더 좁히기 위해 계속 애쓰는 중이라고 합니다.
1: 제가 이렇게 조금 사람 손에 대한 거부감을 줄여주려고 매일 간식을 주면서 이렇게 조금씩 만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매일 하다 보니까 처음보다는 확실히 겁을 안 먹는 것 같아서 네, 이렇게 간식을 주고 있습니다.
0: 이렇게 되기까지 꽤 많은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기 시작했다는 꽁꽁이.
1: 갑자기 저 그날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그때는 여기 식탁 밑에 숨숨집이 있었거든요. 박스로 된 숨숨집이 있었는데 거기서 나오더니 막 열심히 활보를 하는 거예요, 집안을. 그러더니 다시 들어가고 먹을 거 먹고. 아, 그래서 얘가 이제는 이제 조금 마음을 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되게 기뻤던 생각이 납니다.
0: 이렇게 집사 가까이서 놀다가도 집사가 움직이기만 하면 36개 줄행랑을 친다는데요.
1: 제가 이렇게 앉아있다가 일어서면은 갑자기 후다닥 다시 2층으로 가고 놀래서 그러고 있어요. 미안.
0: 게다가 집사가 꽁꽁이와 놀아주려고 하면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는 꽁꽁이. 집사님, 아, 정말 많이 답답하시겠어요.
1: 고양이들에 대해서 공부해보니까 놀이를 하루 15분 이상 해줘야 이제 건강에도 좋고 주인하고 집사하고 교감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그러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좀 걱정이 되죠. 얘가 실내에서만 지내는데 충분히 활동하고 있는 건가, 얘가 나랑 있는 게 괜찮은 건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죠.
0: 집사와 조금 가까워지는가 싶더니 한 걸음 다가가면 한 걸음 멀어지는 꽁꽁이.
1: 쟤도 나랑 여생을 함께 할 거라면은 그러면은 서로 놀이도 하고 교감도 있고 하는 게 제한된 공간에서 즐겁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죠.
0: 집사는 꽁꽁이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책과 영상을 통해 꽁꽁이와 거리 좁히기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꽁꽁이는 바깥 생활보다 집 생활을 더 좋아할까요?
1: 어쨌든 이 친구가 여기 살게 된 거는 저 꽁꽁의 의지가 아니라 순전히 제 의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만큼 더 공부를 해서 저 친구한테 맞춰주는 게 맞는 것 같다.
0: 집사는 꽁꽁이와의 만남부터 근황까지 소중한 순간을 영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손님이 오기로 했습니다.
4: 선생님 안녕하세요.
5: 오랜만에. 네,
4: 집이 많이 바뀌었네요, 근데. 예전에 왔을 때랑 집이 너무 많이 바뀌었는데요, 진짜.
5: 완전
4: 네. 집이야. 아니, 이게 뭐 사다리도 있고, 이거 해먹도 있고, 저기 캣타워도, 와. 완전 진짜 꽁꽁이를 위해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으신.
6: 저 뒤에 있는 카메라도 설치 직접 하시고.
5: 이렇게 다. 밖에 있으면. 네. 고양이가 어떻게 지내나. 또 보이시죠.
4: 거의 지금 없을 때는 이제 많이 내려와서 이제 보일 텐데.
5: 없을 때 이렇게 하면 이제 움직였다고 나오거든.
7: 이게 처음에 이제 고양이가 구조되었다는 소식 들었을 때 어떠셨어요?
4: 되게 잘 됐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바깥에 그때도 이제 뭐 얼마나 목이 말랐으면 한강 갔을까 했는데 이제는 좀 더 따뜻한 곳에서 이제 편안하게 지낼 수 있으니까 잘 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숨어 있어요?
8: 안녕.
4: 친구도 자기

0: 가 이렇게 유명하다는 걸 알까 좀 궁금하긴 하네요. 근데
1: 모르겠지? 홍콩아, 너 이슈얼 기자 아니?
0: 관심 없는 것 같은데. 제가 그렇게 보도 안 했으면 이제 더 뚝 싸면서 이제 있었을 텐데 굳이 이제 여기로 와서.
1: 이슈얼 기자 덕분에 홍콩이가 인기 스타가 됐지.
2: 데려오고 보니까 생각보다 나이가 많더라고. 내가 찾아보니까.
0: 네네네.
2: 고양이 나이로 6살이면 한 사람 나이로 40 정도 된다는데?
0: 아.
2: 너보다 나이 많으신 분을 갑자기 예. 납치해서.
0: 그러니까요.
2: 같이 살자고 하면은.
0: 네네. 지금 이 친구가 벌써 6년이나 이제 혼자 이런 삶을 살다가 또 갑자기 이제 낯선 사람을 봤을 때 이런 행동 보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뭐 단기간에 바뀌면 또 그게 더 이상하거나 신기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 또 선생님 오셔가지고 솔루션 받으면은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3: 특별한 계기로 유명세를 치르고 길냥이에서 집냥이로 새로운 묘생을 살고 있다는 꽁꽁이. 9개월이 지난 지금도 집사를 피해 달아나는데 더 가까워지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화제의 고양이 꽁꽁이와 집사의 거리 좁히기를 위해 나응식 수의사가 출동했습니다.
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양이부탁의 나응식 수의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여기 유명한 고양이 때문에 여기 오긴 했는데 SNS를 엄청나게 뜨겁게 달궜던 꽁꽁이 여기 맞죠?
5: 네, 제가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4: 그러면은 꽁꽁이는 어딨나요? 지금?
5: 꽁꽁이는 위로 올라가서 안 나오거든요. 그냥 사다리 타고 올라가셔.
4: 처음인데요? 이렇게?
5: 사이에 있거든요. 키가 크셔가지고.
4: 여기 완전 백돈이 있네.
3: 누구세요?
4: 지금 저를 엄청 쳐다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무서우면 동공이 확장이 돼요. 근데 지금 표정은 동공 확장 수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몬드 모양 형태로 이렇게 세로로 있으면서 귀를 보면 진짜 무서운 귀가 완전 뒤로 젖혀지거든요. 근데 이제 뭐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제 마징각이라고도 하는데 귀가 뒤로 젖혀져 있으면서도 약간 서 있어요. 그러니까 무서운데 때리겠다. 1인 가구의 전형적인 구조인 것 같아요. 복층의 원룸 형태. 이런 상황에서 제 생각에는 환경적인 신경을 엄청 많이 쓴 티가 나거든요. 특히나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수직 공간이나 아이가 이동할 수 있는 동선이 고심한 흔적이 되게
1: 한 바퀴를 돌 수 있게 좀 만들어보자 해서
4: 그래서 제가 와서 정말 복층은 이렇게 해주면 좋아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 슬로프 타고 쭉 내려와서 여기로 편하게 다가올 수도 있고 이쪽으로도 내려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양갈래 길을 만들어준 거?
3: 평소 꽁꽁이는 1, 2층을 오갈 때 계단을 이용하기도 하고 반대쪽 냉장고 윗길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4: 그러니까 여기가 주된 공간이고 여기가 이제 자기가 쉬는, 쉬고 자는 공간?
1: 네.
4: 자고 밥도 여기서 먹나요, 그러면?
1: 밥은 저기 자동급식기랑요.
4: 네.
1: 그리고 저기서도 주고 그 여기 냉장고에 있잖아요.
4: 밥자리가 많네요.
1: 네.
4: 생각보다. 근데 이제 조금 아쉽다고 했던 건 뭐냐면 이게 산발적으로 돼 있는 거. 그러니까 대부분 난이도 그러세요.
1: 네.
4: 그러니까 환경을 만들 때 밥자리 따로.
1: 네.
4: 그다음에 화장실 따로.
1: 네.
4: 그다음에 물자리 따로. 그다음에 뭐 쉬는 공간, 자는 공간, 노는 공간. 물론 노는 공간 이런 것들은 분리될 수 있는데 가장 만약에 아이가 여기가 가장 핵심 장소다라고 한다면은 이쪽에 다 몰아주시는 게 좋아요. 그 화장실도 하나 올라가고 밥도 이쪽 위에서 먹고 먹고 자고 쉬는 공간이 물 마시고 쉬는 공간이 싸는 것까지 한 공간에 다 있어요.
3: 아하, 꽁꽁이의 주생활 공간인 2층에 모든 것이 배치되어야 하는군요.
4: 그래야지 얘가 밥 먹고 쉬는 동안 보호자님도 여기 생활하고 그러니까 같은 공간 약간 공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일단 제작진이 준비한 영상 같이 한번 봐보도록

0: 할게요.
1: 이제 꽁꽁이의 일상을 지켜보겠습니다. 같이 놀아주려고 해도 반응이 전혀 없는 꽁꽁이. 왜 그러는 걸까요?
0: 이 아이한테는 지금은 놀이가 관심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 입양을 하셨나요? 대략?
2: 올해 1월에 돼요.
0: 올해 1월이면 대략 10개월 정도 네. 되신 거잖아요. 그 전에 밖에서의 삶이 너무나 자극적이고 네. 즐거운데 한낱 네. 인간이 만든 요
2: 장난감.
0: 간단한 장난감이 이 아이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는 아직은 힘들 거예요.
1: 바깥 생활보다 덜 자극적인 집생활에서 꽁꽁이와 가까워지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3: 거리 좁힐 때도 비슷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가만히 이렇게 있는 거예요.
2: 네.
3: 거리 좁힐 때 이렇게 다가가면 애들이 좀 무서워할 수 있거든요. 네. 이 상황에서 또 움직일 수 있잖아요, 제가. 네. 그러면 내가 움직이는 건 네. 고양이는 다 보고 있거든요. 네. 듣고 있고. 그 상황에서 이렇게 좀 던져줄게.
1: 오, 무심한 듯 툭 던져주는 게 포인트네요.
3: 그러니까 이렇게 던져주는 행위만으로도 네. 나중에 먹을 거예요. 알고. 단지 지금은 긴장해서 네. 안 먹을 뿐. 좁아지고 싶을 때, 거리 좁히게 할 때도 원래 고양이들한테 보상 줄 때는 그냥 가서 이렇게 쓱 주고 앞에까지 왔다고 하면
1: 슬쩍 간식을 건네주고
3: 눈만 주치면 또 긴장.
1: 고양이와 눈을 마주치지 않고 먹이를 주는 게 핵심입니다. 쳐다보면 더 긴장한다고 하니까 주의하세요. 그리고 코를 살짝 터치하는 낯선.
2: 안 보는 게
3: 네,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보호자님이 안 본다라고 했을 때는 그래도 꽁꽁이가 이렇게 좀 다녔던 거죠.
2: 네.
3: 근데 이제 눈 마주치고 움직이니까 네. 이제 그럼 그 눈 마주치고 움직이기 전부터 보상을 주죠. 그리고 눈 마주치고 좀 더 네. 움직이고 보상 주고
2: 네.
3: 여기서도 많은 분들이 보상을 할 때 칭찬을 할 때는 말을 많이 하세요. 일로 와 이쁘다 어쩌고 네. 근데 이거 다 자극이거든요. 다 경계심. 그냥 무심한 듯 하면서 관심을 갖는. 저 신경 안 쓰는 것 같은데 약간 오히려 츤데레가 좋을 수도 있어요. 고양이한테.
1: 이제 집사님의 두 번째 궁금증을 풀어볼 텐데요. 집사와 단둘이 있을 땐 집사 근처에서 노는 꽁꽁이.
0: 이렇게 좀 자주 내려오나 봐요.
2: 네, 많이 내려와요. 저만 있을 때는 많이 돌아다녀요. 잘 돌아다녀요.
0: 이건 되게 좋은 거긴 한데. 왜냐면은 네. 제가 칭찬하고 싶은 건 뭐냐면 네. 보호자님이 아무것도 안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왜 잘하는 거라고 하지만 네. 아무것도 안 해야지 그 존재가 익숙해지거든요. 근데 완전히 마음을 열진 않은 거예요.
1: 하지만 집사님이 일어나자마자 줄행랑을 치는 꽁꽁이.
0: 맞아, 이거 그러니까 이렇게 일어나니까 네. 이렇게 일어나니까 아이가 도망가. 그러니까 네. 네.
2: 자, 하루 종일 앉아 있게 되더라고요. 하루 종일. 그래서 이게 고민이 제가 이렇게 일어나면은 너무 도망치는 게 고민이어서.
0: 오, 그렇죠.
2: 얘가 생각보다 여기 되게 오래 있거든요. 밑에 내려오면은. 저도 화장실도 가고 싶고 물도 마시고 싶은데.
0: 얼음이 된 거네요.
2: 네, 제가 얼음이 오히려 돼서.
0: 저희가 이제 소파에 앉아서 솔루션을 할 텐데 일어나지도 못하고 어떤 특정한 행동을 할 때 아이가 이제 무서워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려는 솔루션은 이 상황을 쪼개서 연습을 할 거예요. 그럼 일어나는 과정은 손을 짚는다,
2: 네.
0: 몸을 좀 일으킨다,
2: 네.
0: 그 다음에 완전히 쓴다. 이런 스텝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2: 네.
0: 손을 짚는다, 집었을 때 고양이가 만약에 꽁꽁이가 여기 근처에 있다면은 예를 들어서 즉각적인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 아이가 좋아하는 게 뭐 트릭 같은 게 있다면 이 정도 선에서 그냥 트릭에서 던져주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이 행동의 결과, 이 행동의 뜻은 결국엔 나한테 좋은 일이 생기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서 도망가지 않을 네.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저는 순화는 결국엔 인간과 고양이의 합사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합사 똑같아요. 어리 좁히고 내 앞에서 먹고 그 다음에 놀이 반응하고 그러다 보면 친해지는 건데 그 기간이

0: 고양이 합사도 어렵지만 인간과 고양이 합사라고 한다면 매우 어렵죠. 그래서 뭐 한두 달로 되는 문제는 아니고 최소한 반년, 물론 길게 걸리면 1년까지 생각하면 좋고요.
1: 꽁꽁아, 좋은 집사님을 만나 따뜻한 집에서 추운 겨울을 보내게 돼서 정말 다행이야. 집사님과도 좀 더 가까워지길 바랄게. 솔루션 후 꽁꽁이와 가까워지기 위해 거리 좁히기 훈련 중인 집사님. 소파에서 일어날 땐 꽁꽁이가 놀라지 않도록 구분 동작을 하면서 즉시 간식으로 보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꽁꽁이가 덜 놀라는 것 같네요. 머지않아 꽁꽁이와 집사님의 거리도 더 좁혀지겠죠.
2: 신이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음악과 고양이다라는 문구를 보면서 그 말이 너무 와닿았거든요.
3: 와! 내가?
4: 네? 어떻게 깜짝도 안 하네.
5: 나왔다.
3: 나왔어?
5: 나왔어.
3: 또 잘 들어갔어 거기? 아마.
2: 와.
3: 와. 어머. 와. 와. 뚫고 들어왔어. 뚫고 들어왔어.
6: 상담만 받아도 무선 헤어스타일러와 헤어 드라이기까지 두 가지 모두 무료.
7: 아, 이번 신상 암보험 너무 좋은데? 이거 광고해도 되나? 암보험이 매달 월급처럼 생활비를 준다고?
8: 게다가 치료받을 때마다 또 준다고?
7: 아, 이래도 되나?
9: 기다릴게요.
7: 예.
9: AIA 생명.
7: 중입자니, 다빈치 수술이니 하는 최신 치료들 비싸잖아. 근데 또 보험으로는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모두 보장된다고 하네? 이래도 되나?
10: 이동하실게요.
7: 네.
9: AIA 생명.
7: 요즘은 자식들 다 바쁜데 간병이 진짜 문제잖아. 근데 병원은 물론 집에서 쓰는 간병인 비용까지? 아무리 프리미엄이라도 정말 이래도 되나?
11: 다시 들어간다.
9: AIA 생명.
7: 이건 정말 AIA 모델 오래한 저도 인정합니다. AIA 생명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최대 5년간 매달 생활비에 연 1회 치료받을 때마다 한 번 더 보장! 중입자, 다빈치 로봇 수술 같은 고액 치료는 물론 비급여나 전액 본인 부담인 암 치료비도 최대 5년간 치료비 보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이렇게 광고해도 돼요? AIA가 제대로 준비했네! 광고 시간이 부족해서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한 더 다양하고 꼼꼼한 보장!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AIA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6: 상담만 받아도 무선 헤어스타일러와 헤어드라이기까지 두 가지 모두 무료.
12: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되며 가입 1년 이내 진단 시 50% 보장됩니다.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

0: 흐르는 물을 따라가며 점프를 해 펄쩍 펄쩍 펄쩍 펄쩍
1: 빙고! 돈이야!
0: 돈이라고?
1: 돈이다! 아빠, 아이스크림 사 먹게 가게까지 태워다 주시면 안 돼요? 돈을 주었어요.
2: 잠깐만, 그 돈 아빠 거야?
1: 아니, 우리 거예요.
2: 아니, 아빠 거야? 내가 떨어뜨렸어.
1: 네, 근데 우리가 찾았어요.
0: 그래서 우리 거라고요.
2: 아, 돈 벌려면 일을 해야 돼, 얘들아.
0: 아니, 아니에요. 벽에 있는 기계에서 나온 거잖아요. 빙고가 봤어요.
1: 네, 그냥 버튼 누르면 나오잖아요.
2: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야.
0: 이거 말도 안 돼요.
1: 네,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요.
2: 아이스크림은 일해서 먹을 때가 제일 맛있어요.
1: 그렇지 않아요.
2: 어, 진짜인지 볼까? 어서 차에 타, 출발해.
1: 네,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요.
2: 어, 가게까지 운전해 줄게. 어, 근데 하나만.
1: 네?
3: 삐! 레그돌.
0: 어, 안 돼, 레그돌 싫어요.
2: 블루의 이번 이야기는 레그돌 놀이.
0: 아빠, 일어나세요.
1: 레그돌 놀이하기 싫단 말이에요. 그냥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요.
2: 좋은 생각이야. 아빠 차에 태워주기만 하면 돼. 엄마 지금 바쁠걸? 돈 번다고.
0: 차까지 가는데 별로 안 멀어. 그냥 아빠를 당기면 돼.
1: 알았어. 내가 여기서 밀어볼게. 준비, 시작! 움직였어!
0: 만세!
1: 이제 다리를 들어봐. 내가 엉덩이를 밀게.
2: 어떤 맛 아이스크림을 먹는 게 좋을까?
1: 움직였어!
0: 근데 너무 느려.
1: 그럼 이제 굴려볼까?
0: 알았어.
2: 아마 초코칩? 초코민트.
1: 준비, 시작!
2: 알록달록. 달콤 짭짤. 어, 잠깐만. 피스타치오. 그렇지, 피스타치오. 서둘러 얘들아, 아빠도 아이스크림.
0: 우리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요.
2: 어? 동그란 모양 속에 네모넣기네.
0: 오, 알아요.
1: 아빠 너무 힘들어요.
2: 장애물이 길을 막을 순 없어요. 길을 잘 찾아보세요.
1: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0: 블루야 언니, 저기로 들어올려봐.
1: 알았어.
2: 힘든 일이라도 다치지는 않아요. 아, 어우, 알았어. 다칠 때도 있나 봐.
1: 가자, 빙고.
2: 잘했어, 얘들아. 아, 일곱 번 넘어진다고 해도 오, 여덟 번 다시 일어서 같이 힘을 모으면 돼요.
1: 아빠, 말 그만하세요.
0: 블루야 언니, 저기.
1: 어, 좋아. 여긴 쉬울 것 같아.
2: 뭐가 쉬울 것 같아? 장애물. 어, 이, 여기 있네. 이 길 위에. 우리가 원하는 게 뭔지. 아우, 그럴 만한 건지. 아우, 진짜 그런 건지.
0: 오, 아빠 멋져요. 여기 계단 내려갈 수 있게 도와줘.
1: 여기 걸렸어. 근데 집 밖으로 옮긴다고 해도 차까지 가려면 마당을 지나가서 끝까지 데리고 가야 한다고. 너무 힘들어.
2: 위대한 일은 힘으로 해내는 게 아니라 인내심으로 해내는 거야.
1: 잠깐만요. 혹시 뭔가 가르치려고 하시는 거예요?
2: 모든 건 인내심 있게.
1: 아, 그런가 봐.
0: 뭐?
2: 알았어. 그래. 힘든 일의 가치에 대해서 알려주려는 거야.
0: 왜 자꾸 우리가 배우기 싫은 걸 계속 가르치시려고 하는 거예요?
2: 왜냐면 우리 딸들이 게으르지 않게 컸으면 해서.
1: 아, 그만요. 우리 이제 더 이상 안 할래요.
2: 뭐? 아이스크림 먹기 싫어?
1: 아니요. 아빠 돈 그냥 가져가세요.
2: 알았어.
0: 블루이 언니.
1: 어?
0: 빙고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1: 나도 그래. 그럼 다시 여기 덩치 큰 아빠를 차에까지 옮기는 거야.
2: 만세!
1: 하지만 우리 아무것도 안 배울 거예요. 아시겠죠?
2: 알았어. 마음대로 하세요. 힘들게 일하지 말고 똑똑하게 일해봐.
1: 가자, 빙고.
0: 가자. 이건 아주 쉬워.
1: 자, 저기에 있어.
0: 만세!
1: 계단 아래로 스케이트보드 태울까?
2: 뭐? 안 돼. 계단에서 스케이트보드 타는 건 안 돼.
1: 알았어요, 그럼.
4: 개구리가 벌쩍 점프를. 세상에나.
1: 만세!
2: 안녕하세요, 웬디.
4: 아니, 무슨 일이야? 괜찮으세요?
0: 아빠가 우리 좀 가져갔어요.
4: 뭐?
2: 아, 그건 사실과 좀 많이 다른데.
1: 아빠가 차까지 아빠를 옮겨주지 않으면 돈을 돌려주지 않는댔어요.
4: 그거 정말이에요?
2: 가던 길 계속 가세요. 여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4: 그냥 갈 수 없죠. 이리 와, 얘들아.
2: 웬디, 조심해서 들어요.
4: 아이들을 상대로 어떻게 그럴 수가. 말도 안 돼.
2: 잠깐만. 조심. 아호.
1: 차 안으로는 절대 못 옮기겠어요. 너무 무거워요.
2: 아, 그래. 이제 어떻게 할 거야?
4: 차 문 열어, 얘들아. 내가 10년 동안 열심히 운동한 힘을 보여줄게.
2: 웬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4: 잘 지켜봐, 얘들아. 준비? 배에 힘을 모아서 등 똑바로 하고. 됐어, 웬디. 들어올려.
2: 이 튼튼한 근육 봐.
4: 뭘 하든. 하든지 힘들여서 열심히 하겠다고 나랑 약속하자 얘들아. 게으른 건 안 돼요.
0: 네 아줌마 그럴게요.
1: 이제 우리 아이스크림 먹어요.
2: 지금 상태로 운전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0: 뭐라고요? 그럼 아이스크림은 어떻게 해요?
2: 빙고가 운전하지 않는
4: 얘들아 걱정 말고 잘 타. 내가 가게까지 운전해줄게.
0: 만세!
3: 지름을 따라가면 춤을 춰요. 개구리가 따라가면 점프를 해. 활짝!
4: 아이스크림이다 얘들아.
0: 감사해요 아줌마.
2: 감사해요 아줌마? 계산은 내가 했는데?
4: 그래 여기 잔돈이요.
2: 좋아 블루이 한번 먹어봐.

0: 지금까지 먹어본 아이스크림 중에서 최고예요.
1: 하! 아빠가 말했지?
0: 돈이다!
2: 헨젤과 그레텔은 집으로 돌아왔고 쭉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3: 우와, 이거 엄청난 이야기네.
0: 네, 동화 이야기 진짜예요, 진짜 아니에요?
3: 어? 진짜라니 무슨 뜻이야?
0: 그러니까 진짜로 있었던 이야기예요?
3: 아니.
0: 휴.
3: 하지만 교훈 같은 것도 있어요.
0: 그게 뭐예요?
3: 그게 뭐냐면 욕심 부리는 건 좋지 않다. 그리고 솔직하고 용감하다면 좋은 일이 있을 거다.
0: 네.
3: 그럼 진짜 있었던 동화 이야기 한번 들어볼래?
0: 네, 좋아요.
3: 이 이야기는 나쁜 형이 착하게 변하는데 저주에 걸린 이야기랑 공주 이야기도 있지요.
0: 와, 진짜로 일어난 이야기 맞죠?
3: 그럼 어떻게 내가 알고 있을까?
0: 어떻게요?
3: 왜냐면 이건 아빠 이야기니까.
0: 블루이, 이번 이야기는 동화 이야기.
3: 이건 아주 오래전 아빠가 어릴 때 이야기야. 1980년대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지. 아빠가 10살이었을 때 레드랑 스트라이프랑 같이 가족여행을 갔었어.
0: 잠깐만요, 헬멧은 어딨어요?
3: 그때는 그런 거 안 썼어. 헬멧 같은 건 없었고 씩씩하게 놀며 자랐어. 트램펄린에 안전장치도 없었고.
0: 으아!
3: 모든 물건에는 이름을 썼지. 자전거 의자도 높았고 카세트 테이프로 음악 듣고 미끄러지며 멈추기가 유행이었지.
4: 우와, 진짜 잘하는데. 넌 미끄러지면 멈추기 못하지?
5: 아니야, 할 수 있어.
4: 아니, 못하잖아. 저기 엄마가 너 찾는데?
5: 뭐?
4: 완전 속아서 스트라이프너. 진짜 재밌다.
0: 그건 괴롭히는 거잖아요.
3: 그런 건가?
0: 아빠, 나빴어요.
3: 아빠가 말했잖아. 이 이야기에 나쁜 형이 나온다고. 아빠야? 걱정하지 마. 아빠도 교훈을 얻게 됐으니까.
4: 왜 그래? 스트라이프 그만 괴롭혀.
5: 그러게.
4: 저기 스트라이프 바퀴가 확 돌아가고 있어. 완전 속았어. 꼬꼬! 찌찌뽕!
0: 응? 찌찌뽕이 뭐예요?
3: 그러니까 80년대에는 두 사람이 똑같은 말을 동시에 같이 하게 되면 말이야. 이렇게.
5: 꼬꼬!
3: 한 사람이 먼저 찌찌뽕을 외치게 되면
4: 찌찌뽕!
3: 10초 안에 찌찌뽕을 외친 사람을 잡아야 해.
4: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3: 만약 10초 안에 상대방을 못 잡게 되면
4: 네!
3: 이렇게 말하지?
4: 못 잡았지?
3: 그러면 절대 말을 못하게 돼.
0: 진짜요? 절대 절대 영원히 말을 못하는 거예요?
3: 그래, 저주에 걸리는 거지.
0: 와.
3: 저주를 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누군가가 이름을 불러주는 거야.
5: 내가 형 이름을 불러주면 된다고? 알았어. 속았지롱.
0: 아빠가 아빠 이름을 부르면 안 돼요?
3: 안 돼, 절대로 말을 하면 안 돼.
0: 만약에 말을 하면 어떻게 돼요?
3: 근데 이건 비밀인데 말이야, 그냥 좀.
0: 네? 너무 무서워요.
3: 아빠가 그랬지? 80년대에는 씩씩해야 했으니까. 아무튼 놀러가서 저주에 걸리는 건 정말 재밌는 일이 아니야.
4: 얘들아, 생선 튀김 먹을래? 아님 구운 거?
6: 튀김이요.
5: 튀김이요.
4: 너는 어떤 거 할래? 어서 말해봐.
6: 생선 구운 거 한대요.
4: 알았어.
5: 생선 구운 거 좋대요. 그 집엔 구리구리.
4: 하!
3: 아빠 그때 진짜 싫었어.
4: 누가 여기 있는 시리얼 먹었니?
5: 엔디스.
4: 그래? 너 이리 오지 못해?
0: 우와, 할머니 무서웠네요.
3: 맞아, 80년대에는 엄마들이 다 그랬어. 아빠들도 엄마들이랑 비슷했어.
5: 누가 소리 크게 지르나 해볼까?
4: 알았어.
7: 얘들아, 조용히 해. 원하는 게 뭐야? 스트라이프, 레드, 제럴드, 이름이 뭐가 됐든. 얘 왜 이러는 거니? 뭐 하는 거야?
5: 레드 형이 찌찌뽕 했어요. 이름을 불러줄 때까지 아무 말도 못해요.
7: 아, 그렇군. 그럼 이름을 불러줘야 다시 말을 할 수 있겠구나. 그냥 꿈 깨는 게 좋을 거야. 아빠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 내가 너희들 찌찌뽕 하면 아무도 말 못할 거야.
5: 아빠!
7: 이렇게 될걸?
3: 아빠는 계속 말을 할 수가 없었어. 아무도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으니까.
4: 엄마는 이름 안 불러줄 거야. 이번 기회로 반성을 했으면 좋겠어. 놀러와서 동생에게 계속 나쁜 짓만 골라 했으니까.
5: 그것도 못해, 스트라이프?
0: 이제 내 차례라고.
4: 아니, 아니야. 하하, 너무 좋네. 이번 기회엔 네가 착하게 변했으면 좋겠어.
3: 할머니가 맞았어. 할머니는 아빠한테 가르쳐주신 거야. 내가 스트라이프한테 좋은 형이 되지 못해서 저주에 걸릴만 했던 거야.
0: 그럼 저주는 언제 풀린 거예요?
3: 바로 다음 날 아침에 풀렸지. 야외 화장실에 양치질을 하러 가던 중이었어.
0: 혼자서요? 80년대잖아.
8: 엄마!
0: 아우!
3: 스트라이프가 화장실에 빨리 가려고 하다가 가시밭에 갇히게 된 거야.
8: 도와줘!
0: 그럼 이름을 불러주기 전까지 가만히 기다리고 있어도 되는 거네요?
8: 맞아.
2: 그래, 맞아. 그렇게 할 수 있었지.
0: 그렇게 하셨어요?
2: 아니, 그냥 도와줬어.
8: 고마워, 헨디나.
5: 하하, 뭐예요? 도와줬는데도 아빠 이름을 불러주지 않은 거예요?
2: 남자 형제들은 원래 그래. 그런데 말이야, 그때 정말 뿌듯했어.
0: 그러면 누가 저주를 풀어줬어요?
2: 동화 속에 공주가 나온다고 했던 거 기억하지?
4: 밴디트 힐러. 이거 네 모자야?
0: 그거 엄마예요?
2: 엄마 맞아.
0: 진짜요?
4: 아빠 말 듣지 마. 엄마 아니야.
2: 엄마 말 듣지 마. 엄마 맞아.
4: 아마 그럴지도 모르지. 우리 가족들이 그곳에 자주 놀러 갔던 건 사실이니까.
2: 그래, 여기까지.
4: 그런데 엄마는 전혀 그랬던 기억이 없어요.
2: 나 완전히 기억하고 있는데.
0: 이름을 어떻게 알았어요?
2: 모자에 이름이 써 있었지.
0: 우와.
4: 아무튼 좋은 이야기긴 해.
5: 근데 진짜 이야기예요, 아니에요? 알고 싶어요.
2: 네가 결정해야 할 것 같은데. 동화 이야기를 믿는다면.
0: 여기 있어.
4: 고마워.
0: 이따 또 만나.
4: 그래, 이따 또 만나.
0: 아빠, 우리 왔어요.
4: 일어나, 블루이. 엄마 가서 저녁 준비해야 돼.
0: 아빠!
2: 안녕, 빙고.
0: 우리 같이 베개 싸움하고 놀면 안 돼요?
2: 그러고 싶은데, 빙고. 아빠 하루 종일 집에만 있어서 운동 좀 할래. 저녁 먹고 놀아.

0: 갖다 줄게, 알았지?
1: 네.
2: 안 돼, 저녁 먹고 빙고 목욕할 거야.
0: 그럼 베개 싸움은 주말에 해야 할 것 같네.
1: 영원히 주말만 계속되는 날이 오는 건 안 될까요?
2: 저녁에 뭐 먹지?
1: 시리얼.
2: 저녁으로 시리얼 먹으면 안 돼요. 아 그래, 미트볼.
1: 만세, 미트볼.
3: 미트볼 먹기 싫어요.
2: 블루이, 미트볼 잘 먹는 거 알아? 뭐가 먹고 싶은 건데?
3: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뭔가 먹고 싶긴 해요.
2: 엄마가 도와줄 방법이 있어.
0: 여보, 나 운동 좀 해야 한단 말이야.
1: 지금부터 영원히 주말할 거라고 해주세요.
2: 스파게티?
3: 아니요.
0: 간다.
2: 안 되겠어. 모두 다 멈춰.
1: 응?
2: 당신도 멈춰.
0: 나도?
2: 우리 그대로 멈춰라 놀이할 거야. 만세! 그대로 멈춰라! 블루의 이번 이야기는 그대로 멈춰라.
3: 그대로 멈춰라 놀이 하고 싶지 않아요.
0: 아빠도 싫어.
2: 어쩌나, 누가 음악 멈추는 거 해야겠네. 블루이가 아빠한테 배운 거였네.
0: 좋아, 준비 시작. 이제 멈춰. 움직임 모두 아웃. 안녕.
2: 안 돼, 제대로 하라고.
1: 아니면 아예 하지 마세요.
0: 알았어.
2: 안 돼, 이리 줘. 좀 신나는 음악을 들어봐. 이제 됐어. 이게 내가 말하는 음악이지. 모두들 흔들어보자고. 같이 해, 블루이. 흔들어봐.
0: 멈춰. 잘하네. 좋아, 다시 시작해. 오예. 흔들어, 칠리.
2: 흔들어, 블루이. 엄마 따라해봐. 그래, 그렇게. 우! 손을 위로 들어.
4: 손을 위로 들어.
0: 멈춰. 빙고!
2: 계속 손을 뒤로 들고 있어.
0: 여기 빙고, 아빠 좀 도와줘.
1: 좋아요. 시작!
0: 빙고, 이게 만약에 춤추는 대회라면 누가 우승할까?
1: 엄마야, 당연하죠.
0: 그래, 맞아. 흔들어, 블루이.
1: 우와, 아빠, 시리얼 사랑의 노래 틀어주세요.
0: 좋습니다, 음악 팬 여러분. 방금 링고 힐러 손님으로부터 신청곡이 들어왔습니다.
1: 빙고 힐러요.
0: 이 곡을 누구한테 바칠까요, 링고?
1: 빙고의 언니 블루이에게요. 언니가 좋아해서요.
0: 좋아요. 이 곡은 링고의 언니 루이에게 바칩니다.
4: 블루이!
2: 이것 봐.
0: 우와, 대단한데?
2: 우와! 좋아, 블루이!
0: 우와!
1: 이건 어려워요.
0: 멈춰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누가 제대로 멈췄나 확인을 해야 하거든요. 잠시만요.
1: 완전 얼었어요.
0: 완전히 얼어있는 것 같네요.
1: 아웃, 없어요.
0: 그럼 다시 시작. 빙고, 거기서 나와.
1: 안 돼요.
2: 어떡해, 빙고가 여기 갇혀버렸네.
0: 함정에 빠져버렸어.
1: 빙고, 어떡해.
0: 아빠도 몰라.
1: 멈춰줄래요.
0: 좋은 생각이야. 죄송합니다, 손님 여러분. 작은 어린이가 함정에 빠져버렸네요. 좋아요. 이제 더 빨라집니다.
2: 이런 빠른 음악인데?
0: 엄마, 더 신나게 춤춰도 돼요.
2: 옆에서 말로 하는 건 쉽겠지.
1: 네.
0: 우와, 방금 들었어, 빙고? 이거 춤대회가 시작되겠는걸? 이거 좀 봐줄래? 아빠 명예가 걸려있다고.
2: 시작해볼까?
0: 이제 춤출 시간이야. 오예, 여기 흔들어봐.
1: 멈춰!
2: 여보!
1: 엄마!
2: 아우, 진짜 이러기야?
0: 어서 나가세요, 여보.
2: 여기 빙고, 엄마가 음악 틀어볼게.
0: 이제 파란 아이랑 춤추면 되겠네. 좋아. 아빠 전성기로 돌아가는 거야. 잘 보고 배워, 블루이. 본격적으로 보여줄 때가 왔어.
1: 아빠, 뭐 하시는 거예요?
0: 이런 매트에 붙어버리겠네. 이제 몸 좀 풀어볼 시간이야. 가는 거야.
2: 빙고, 지금이야.
1: 멈춰.
4: 아빠.
0: 이건 아니지. 나 기억하고 있었잖아.
1: 언니, 승리.
2: 만세.
1: 우리 계속할 수 있어요?
2: 안 돼, 블루이. 이제 아빠 운동하러 가시라고 해야 돼.
0: 아니, 괜찮아. 운동하는 것보다 나은데.
2: 좋아, 계속해볼까?
3: 만세! 그럼 누가 음악을 멈추는 거예요?
0: 난 아니야.
3: 모두 춤추고 싶어해요.
1: 이제 우리 어떡해요?
3: 음악 멈추는 거 없이 계속 춤출 수는 없어요?
2: 엄마가 규칙을 찾아볼게. 여기, 이거 봐. 뭐라고 써있냐?

0: 이런 베개가 필요해.
1: 재밌었어요.
2: 그럼 이게 블루이가 원했던 것 같아?
1: 네, 맞아요.
0: 아, 이런 베개가 왜 이렇게 움직여?
1: 엄마, 저녁은 뭐 먹어요?
3: 시리얼! 와!
0: 어, 알았어. 빙고, 가서 네 방 청소해.
1: 안녕.
0: 빙고, 가서 채소도 좀 먹어.
1: 안녕.
0: 안 되겠어. 아빠가 편지를 써서 정부에 보낼 거야. 정부에게. 우리 아이가 제가 하는 말을 하나도 안 들어요. 제가 방 청소를 시키기도 하고 채소를 먹으라고도 하고 속도 제한도 지키라고 하는데 말을 듣질 않아요. 찰칵.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실 건가요? 찰칵. 감사합니다, 밴디트 힐러. 이 정도면 된 것 같아. 이제 편지를 보내야지. 봉투에 넣어서 우표 하나를 꺼내서 여기에 붙이고 우체통으로. 이제 답장을 기다려봐야지. 어, 편지가 왔네. 정부에서 보내온 거야. 편지를 열어볼까? 아? 힐러 씨, 안녕하세요. 아이의 행동은 저희가 책임지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대신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부 드림. 와! 이게 뭐야? 정부에게 편지 하나를 더 써서 보낼 거야. 정부에게. 올해 투표에서 표를 얻고 싶다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게 좋을 거예요. 찰칵아. 제가 세금을 내고 있으니 말썽꾸러기 아이들 문제 해결을 해주셔야 해요. 밴디트 힐러. 봉투에 넣고 우와. 우표. 우체통. 어. 답장이네. 이번에 마음에 들어야 할 텐데. 빌러씨, 안녕하세요. 세금은 도로와 병원, 군대처럼 필요한 곳에 사용됩니다. 말썽꾸러기 문제는 안 돼요. 표를 얻지 못한다면 안타깝겠지만 너무 까다로우신 것 같으니 괜찮습니다. 다른 후보자도 있습니다. 대신 달력을 보내드려요. 감사합니다, 정보 드림. 와! 야! 이게 뭐야? 완전 별로야!

SBS 어린이 프로그램에 소개합니다. 악당 천지가 파괴한 한글을 찾아서 한글 세계로 출발! 한글 용사 아이야! 유치원 선생님이 된 번개맨과 아이들의 자충우돌 성장 드라마 지구양웅 번개맨. 직접 토론하면서 생각하는 힘이 쑥쑥 자라나는 시간. 어린 철학자. 우리 몸속에선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최고다! 호기심 딱지. 똑똑해지고 싶은 친구들은 EBS에서 만나자.

안녕 친구들. 고고다이노가 자가절화 기계로 곤충처럼 작아졌어. 작아진 탐험대가 신비로운 곤충 세계를 발견하게 되는데 엄청난 위기들이 끊임없이 찾아오고 있어. 안키, 스톰, 해리, 레스큐킹으로 합체해줘. 작아진 고고다이노 곤충 탐험대와 함께 신비로운 곤충 세계 대탐험을 시작해보자. 자, 모두 준비됐지? 고고다이노 곤충 탐험대, 고고!

0: 가요가 다시 돌아왔어.
1: 가요라고?
0: 그런데 이번엔 무시무시한 악당들도 함께 찾아온 거 있지. 가요 살려!
1: 좋게.
2: 가요, 악당들은 우리에게 맡겨.
0: 이 목소린 중장비들이잖아.
1: 닉스에게 마음을 빼앗긴 친구들을 구해라.
3: 내게 맡겨.
1: 전설의 용사가 된 중장비들이 펼치는 가요의 새로운 시리즈.
4: 빌리, 코코, 크리스, 맥스, 변신 중장비 레인저.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화재! 띄엄띄엄 화재탈출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이렇게.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호주에서 노는 101가지 방법? 물방울 탁구, 무한 공중회전, 손 안 대고 밥 먹기라고? 이름하여 중력 컨트롤러. 시작해볼까? 시공간의 공중회전.

데이터와 중력파의 자기장 데이터를 중력방정식에 대입하면 하, 좋아, 계산 완료. 오, 예, 인류의 역사를 뒤바꿀 위대하고도 놀라운 한 걸음이 바로 이곳 내방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0: 자, 완성! 시험해볼까?
1: 제군들! 가능한 많은 식량을 확보하도록!
2: 네, 캡틴! 보따리가 작으니까 이건 내 뱃속에.
0: 난 바로 중력을 지배하는 자. 자, 이것 받아라!
1: 뭐야! 음식들의 반란이다! 잡아라!
3: 캡틴 어지러워요!

0: 그놈께서 또 엄청난 걸 만들어버렸잖아. 짜잔. 나의 13,407번째 발명품 중력 컨트롤러.
1: 중력 뭐? 그게 뭔데?
0: 자네 한번 체험해보겠나?

0: 이것이 바로 무중력의 세계.
1: 우와, 무중력 좋아.

0: 아유, 눈버릴 뻔했잖아.
1: 이제 우리 겁니다.
2: 마음껏 식량을 차지하시죠. 어?
3: 거기 서지 못해, 이 도둑쟤들.
0: 장전! 가자!
3: 이 좀도둑들 잡히면 가만 안 둬.
4: 갔다!
2: 맛 좀 봐라.
1: 이제 내 차례다.
2: 잠깐만, 안 돼, 조립컷.
4: 이게 어떻게 된 거야?
3: 이거 큰일 났는데. 이대로 가다가 정확히 12분 19초 후엔 도시 전체가 날아갈 거야.
0: 요망한 장치를 만든 건 자네들 아닌가?
3: 그걸 부숴버린 건 너희잖아. 아직 완전히 망가진 건 아니야. 양쪽이 에너지로 연결되어 있어.

0: 무슨 일이야? 아니 귀신이라도 본 거야?
1: 귀신이 있어요. 제가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봤대고요.
0: 어? 어디서?
1: 아, 그게 제가 이 앞 꽃집 앞을 지나고 있는데 일초라도 안 보이면 이렇게 조... 어제는 꽃집이 분명히 닫혀 있었는데 오늘은 열려 있네.
0: 어?
1: 아, 할머니, 꽃할머니. 어? 아이, 왜 이렇게 어둡지? 어?

0: 그건 아주 까맣고 어둠 속에서 움직이고 있었다고요.
1: 댕구야, 그건 있잖아.
0: 어? 띵동쌤.
2: 아우, 좋아요. 아니 무슨 일이야? 왜 울고 있어?
0: 그게요. 제가 꽃집에 갔다가.
2: 뭐?
0: 좋아도 꽃집에 갔었어?
3: 꽃집이 오랜만에 열려있길래 꽃 할머니한테 인사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래서 돌아다니다가
0: 넘어졌어. 아파요. 어떡해. 그거 아무래도 귀신이 장난친 것 같아. 내가 꽃집에서 귀신을 봤거든.
3: 뭐? 귀신? 아.
1: 오. 얘들아, 얘들아. 그런 게 아니라. 자, 들어봐. 그 꽃집.
4: 내가 다신 가나 봐라.
0: 어? 하리야, 왜 그래?
2: 하리야, 아니 왜 이렇게 화가 나 있어?
4: 선생님, 저 이제 꽃집에 다신 안 갈 거예요.
0: 뭐? 또 꽃집이야? 아유.
2: 왜? 꽃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4: 엄마 심부름으로 꽃을 사러 갔는데 꽃할머니가 저를 쳐다도 안 보시고 제 말에 대답도 안 하시고 그냥 막 가버리시잖아요. 할머니 너무 서운해요.
0: 참 하리야, 그건 꽃할머니가 아니야.
4: 그럼 누군데?
0: 그건 바로 귀신이야.
4: 분명히 꽃할머니였어. 까만 옷을 입고 구석에 앉아 계셨어.
3: 그런데 꽃할머니는 항상 먼저 친절하게 인사해 주시는 걸.
0: 맞아. 그리고 매일매일 꽃무늬 옷만 입으시잖아.
4: 그러고 보니까 할머니가 평소랑 좀 다르긴 했어. 말도 안 하고 옷 색깔도 다르고.
3: 할머니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거 아닐까?
0: 설마 귀신이 할머니를 잡아먹은 걸까?
4: 혹시 할머니가 마법에 걸리신 거 아닐까?
1: 얘들아, 그런 게 아니야. 사실은 할머니가 얼마 전에 아주 많이 아픈 일을 겪으셨거든.

0: 옛날 옛날부터 꽃집에는 할머니하고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어느 날 할아버지가 몸이 많이 아프셨어. 할머니가 열심히 간호를 했지만 할아버지가 먼저 하늘나라로 가셨어. 그래서 이제 꽃집에는 할머니 혼자만 남으신 거야.
1: 할머니한테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할머니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2: 난 그런 줄도 모르고 화를 냈어.
0: 잘 모르고 그런 걸 할머니도 이해해 주실 거야.
2: 정말요?
0: 그럼 우리 하리가 원래 친절한 아이라는 걸 할머니도 다 알고 계시니까. 뚝. 하리야, 우리 하리 지난번에 다리를 다쳐서 많이 아팠었잖아.
2: 네.
0: 그때 하리 기분이 어땠어?
2: 몸이 너무너무 무겁고 원래 잘 되던 발차기도 안 되고 하늘이랑 엄마한테도 괜히 짜증만 냈어요.
0: 그치? 그래. 누구나 많이 아플 때는 몸도 마음도 무거워져서 잘 웃지도 못하고 또 잘 되던 일이 안 되기도 해.
1: 꽃 할머니가 얼른 나으셨으면 좋겠어요.
0: 그래.
3: 딩동쌤, 꽃 할머니를 빨리 낫게 해드리고 싶어요.
2: 저도요, 네. 저도요. 선생님, 어떻게 해야 할머니가 나으실 수 있어요?
0: 보자. 우리 할이 아팠을 땐 친구들이 뭘 해줬지?
2: 딩동쌤이 오셔서 동화책도 읽어주시고
0: 입에 물었어.
2: 조아가 옷도 선물해주고 빙구가 물도 떠다주고 다들 저한테 친절하게 대해줬어요. 그랬더니 금방 나았어요.
0: 그치? 자, 그러면 우리 꽃 할머니한테도 그대로 해드리면 어떨까?
2: 네.
1: 좋아요.
0: 우리 딩동댕 유치원 친구들은 정말 친절해.
2: 할머니 저기 계신다. 병원에서 주사 맞을 때 곰인형을 안고 있으면 조금 덜 아팠는데 할머니가 곰인형을 안 좋아하면 어쩌지? 곰인형보다 중요한 건 너의 친절한 마음이야. 조금만 더. 꽃할머니, 꽃할머니, 하리가 왔어요. 할머니, 이 곰인형 할머니가 안고 주무세요. 그러면 덜 아프실 거예요.
0: 아이고.

잘했어. 마음이 어두울 땐 반짝이는 친절이 필요해.

꽃집 할아버지는 하늘나라에서 제일 빛나는 별이 되셨을 거야. 할아버지가 보고 싶을 때마다 할머니가 별을 보시면 좋을 텐데.

좋아요. 칭찬해. 이 별빛이 모두를 비춰줄 거야.

0: 뭐야?
1: 갱구야, 딩동댕 마을에 정전이 일어났대.
0: 정전? 그게 뭔데? 근데 진짜 어둡다.
1: 전기가 끊어져서 이렇게 깜깜해진 거야.
0: 또 누구야?
2: 나, 하리야, 하리.
1: 하리?
0: 아휴, 진짜 너무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
1: 집에 가야 하는데 어떡하지?
2: 얘들아, 저기 뭐가 반짝여.
0: 우와, 저거 크리스마스 때 봤던 트리 같기도 하고.
1: 엄청 큰 별 같아.
2: 저쪽으로 가보자. 자,
0: 가자.
2: 좋아, 가자.
0: 자, 가보자.
2: 좋아, 빨리 와, 빨리 와.
1: 무서워. 반짝이던 게 이거였구나.
2: 덕분에 길을 찾았어.
0: 와, 진짜 예쁘다.
1: 우와.
3: 우와. 아이고, 이게 무슨.
4: 얘들아.
0: 할머니.
4: 여기서 뭐 하고 있니? 마을이 온통 어두워졌네. 어디 안 다쳤니?
0: 할머니.
4: 얘들아, 이렇게 반짝이는 걸 선물해줘서 정말 고맙다.
1: 할머니 마음이 아프면 저희도 아파요.
4: 아유.
0: 맞아. 댕구도 앞으로 할머니 자주 도와드릴 거예요.
2: 할머니, 저희가 항상 옆에 있어드릴게요.
4: 그래. 아이고, 고마워라.
0: 아니요.
4: 댕구야.

하리의 일기. 오늘은 꽃할머니가 웃으셨다. 꽃무늬 옷도 다시 입으셨다. 먼저 인사도 해주셨다. 그릇집이 다시 환해졌다. 참 즐거운 하루였다.

0: 아이부터 어른까지 원사이즈 양말 폴프렌즈에서 원사이즈 양말 세트를, 토이트론에서 브레드 이발소 미니 컵케이크 꾸미기 2종을 드립니다.
1: 어린이들 모여라! EBS 애니메이션 프로그램. 일상 속 안전사고에서 시민들을 구하라! 강철소방대 파이어로보 제트. 세계를 구하기 위해 긴급 출동! 슈퍼윙스, 지구를 지켜라! 화성의 도시를 짓는 상상초월 프로젝트! 기가 빌더! 히어로로 변신한 중장비들과 악당을 물리치자! 변신, 다요와 중장비 레인저스! EBS 애니메이션과 함께 신나는 모험의 세계로 떠나요!
2: 수소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3: 물에도 어?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2: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 에너지 도둑이었을지!
3: 그래! 작품팀이 말한 물로 수소

0: 밥을 물에 말아먹으면 생기는 일.
1: 우와, 오늘 반찬 끝내주게 맛있다.
0: 그치었다가 뭐가 맛있다는 거야? 호떡이가 좋아하는 반찬은 하나도 없네. 나 밥 먹기 싫어.
2: 응? 호떡아, 너 밥 안 먹어? 너 안 먹으면
0: 엄마한테 혼나겠지.
2: 절 아니, 얼른 먹어.
0: 그냥 밥을 물에 말아서 후루룩 후루룩 먹어야겠다.
2: 호떡아, 너 또 밥에 물 말아 먹는 거야? 천천히 꼭꼭 씹어 먹어야지. 너 그러다 배 아프다.
0: 엄만줄. 그리고 배가 왜 아파? 괜찮아.
3: 위위위위 위위위위.
2: 이것 봐, 위딱지가 깜빡이잖아. 호떡이 위에 무슨 일이 생긴 게 분명해.
0: 응? 어? 나 갑자기 배가 아파. 왜 갑자기 배가 아픈 거지? 왜 갑자기 배가 아픈 거냐고.
2: 그건 호떡이 네가 밥을 물에 말아서 후루룩 먹어서 그런 거야. 궁금하면 호떡이 네가 직접 다녀와.
0: 알았어.
4: 아, 위산탕 좋아.
5: 아주 좋아.
4: 근데 저긴 안 좋아.
5: 아주 안 좋아.
6: 위위님, 정신 차리세요.
0: 어? 여기는 위산탕이다.
6: 위님, 위님.
0: 어? 얘들아, 어? 왜 위님이 바닥에서 주무시는 거야?
5: 주무시다니.
6: 쓰러지셨잖아. 개꼬담.
0: 어? 위님이 쓰러지셨다고? 어? 그러고 보니 얼굴도 변했잖아. 아파서 쓰러지신 거야? 왜 쓰러지신 거야?
5: 하발, 너 왜 그래?
7: 너 소화 안 돼서 기억까지 잃은 거야?
6: 아유, 어떡하냐, 이거.
0: 그게 아니라
4: 위님은 바바바밤 바바바밤 밥 때문에 쓰러지셨잖아. 이렇게
6: 위님 더요.
8: 더요. 위산자 녹아란다. 어? 왜 소화가 안 되는 거야? 위산자.
7: 위님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야?
5: 그러게, 저러다 쓰러지시는 거 아니야?
7: 아! 위님이 쓰러지셨다!
6: 위님! 위님!
4: 위님이 밥알들을 위산으로 녹여서 소화시키려고 했는데!
5: 너희들이 안 녹는 바람에 쓰러지신 거잖아!
0: 그럼 위님이 쓰러지셔서 내가 배가 아팠던 거야? 그랬던 거야? 내가 깨워볼게. 위님 일어나세요. 위님 일어나시라고요.
7: 위님이 눈을 뜨셨다.
0: 위님 정신이 드세요.
8: 대왕 반월이다. 나 소화 못해.
0: 안 돼요. 정신 차리세요.
6: 위님 죄송해요. 저희들 때문에 쓰러지시고.
8: 아니야, 너희들 때문에 쓰러진 게 아니야.
5: 네? 네?
0: 네?
8: 내가 쓰러진 건 물, 너희들 때문이잖아.
7: 물 때문이라뇨?
9: 네네, 어금니 방앗간입니다. 어서 오세요. 꼭꼭 심어드릴게요.
10: 똑똑, 밥알 들어갑니다.
9: 오, 밥알, 어서 와. 어우, 차가워. 뭐야, 밥알이 물이랑 함께 들어와서 나 씻기도 전에 지나가 버렸잖아.
10: 똑똑, 밥알 들어갑니다.
9: 어, 이번에도 밥알 손님인가? 이번엔 반드시 꼭꼭 씹어주게. 뭐야? 밥알이랑 물이랑 후딱 지나가버렸잖아. 아, 나 씹지도 못했는데 왜 그냥 지나가?
11: 똑똑, 밥알 들어갑니다.
9: 이번에도 밥알이랑 물이랑 같이 들어오는 건가?

0: 이번에도 물이 밥알을 빨리 데리고 가서 나 또멍 씹었네, 또멍 씹었어. 아유, 이거 어떡해.
1: 물이 밥알을 데리고 빨리 지나가는 바람에 어금니가 밥알을 씹을 수가 없었잖아.
2: 잠깐! 여기 침 아밀레이스 미용실은 안 가는 거야?
3: 그냥 가.
1: 침 아밀레이스 미용실을 그냥 지나가기도 했잖아. 어디 그뿐이야?
0: 어마마마마마 이게 무슨 소리죠?
4: 물이 밥알을 데리고 호로로로로로로로 넘어가는 소리 아니었습니까?
5: 맞죠? 아니, 어금니 방앗간의 어금니 사장님은 왜 밥알이 들어온다는 연락을 안 해주신 거죠?
4: 그러게 말입니다. 연락을 안 해주시면
5: 침 원장도
4: 아밀레이스 원장도 못 나오는데
6: 그럼 탄수화물 소화도 못 시키는데.
7: 스톱 그냥 가면 어떡해요.
5: 참나 샴푸하고 가셔야죠.
8: 샴푸하고 가셔야죠.
5: 자 그럼 침 샴푸를 시작.
9: 물이 없는데
10: 무슨 샴푸를 해요.
5: 아니, 침 샴푸를 하셔야 탄수화물이 소화가 됐죠?
9: 물이나
10: 침이나
9: 거기서?
10: 거기죠.
5: 침 원장이 기가 막혀.
4: 그럼 나라도 빨리 탄수화물 커트를 시작해.
10: 커트도 됐어요.
4: 물 때문에 커트를 못하잖아. 밀레이스가 기가 막혀.
10: 어우, 시끄러워.
9: 가자.
10: 가자.
9: 가자.
1: 밥알이 소화 안 된 채로 위산탕에 들어온 거잖아. 그래서 내가 과로로 쓰러진 거고.
11: 맞아. 그랬잖아.
12: 그랬어? 왜 그랬어?
9: 위님이 그 정도로 쓰러지실 줄 몰랐죠.
10: 아, 위님, 너무 약해지신 거 아니에요?
1: 위. 뭐라고? 위산이요! 쏴!
13: 수고하셨다!
1: 내 위산은 모든 음식을 녹일 수 있어. 그뿐인 줄 알아?
12: 살금살금.
1: 어? 세균이다! 내 위산을 받아라!
12: 위산이다! 세균 살려!
1: 세균과 바이러스도 녹일 정도로 강력하다고. 그런데 지금 내 위산을 의심하는 거야. 나 소화 안 해. 포기할래.
12: 위님! 안 돼요!
1: 자, 위산탕도 문 닫습니다. 당장 나가세요, 당장!
12: 물.
9: 그게 아니라요.
6: 물, 너희들 잘 들어.
9: 또 누구신지?
1: 물! 자꾸 밥알을 데리고 빨리 지나가면 나 안 씹는다! 어금니 방앗간 문 닫아! 닫는다!
5: 침 원장도 샴푸하지 않겠어요.
4: 아밀레이스 원장도 커트를 그만두겠습니까?
10: 우린 호떡이가 밥에 물을 말아먹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너희들이랑 손잡고 들어온 거 아냐. 우리가 후루룩 달리기가 빠른 걸 어쩌냐. 죄가 있다면 밥을 물 말아먹은 호떡이 아니겠어.
1: 어? 듣고 보니 왔네.
12: 그러네. 이럴 수가. 이게 다 내가 밥을 물에 말아먹어서 생긴 일이라고? 나 앞으로는 절대 밥을 물에 말아먹지 않을 거야.
14: 우와, 소화 최고 딱지다. 부럽다.
9: 우와, 밥알이 사라졌다.
12: 그게 어디 갔지? 누나, 나 알았어. 밥을 물에 말아먹으면 후루룩 빨리. 빨리 먹게 돼서 제대로 씹을 수가 없대. 그래서 입에서도 위에서도 소화가 잘 안 된대.
8: 그래서 배가 아팠던 거지?
12: 응. 누나, 나 앞으로는 밥을 물에 말아 먹지 않을 거야.
8: 그래, 앞으로는 밥도 반찬도 천천히 골고루 꾹꾹 씹어서 먹기로 누나랑 약속!
12: 약속! 근데 누나, 나 배 아픈데 어떡하지?
8: 그럴 줄 알고 준비했지. 소화제! 호떡아, 얼른 먹어.
12: 알았어, 누나.
1: 자. 지금부터 이 소화제 메뉴 위님의 소화를 돕겠습니다. 바발님들, 마사지를 시작하겠습니다.
10: 우와, 시원하다.
13: 저도요. 시원해.
10: 저도 여기요.
1: 우와, 바발이 소화되고 있어. 그럼 나도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위산이요!
10: 이야, 시원해!
9: 가발도에 마사지도 받고 위산도 받고 좋겠다.
1: 자, 이제 소화제맨 소화를 마쳤습니다. 소화제맨 고마워요! 별 말씀을요. 소화가 필요하실 땐 언제든지 불러주세요. 바발님들은 제가 소장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9: 물은요? 물도 마사지 받고 싶어요.
1: 물은 소화가 필요 없습니다. 마사지가 필요 없다는 것이지요. 그럼 이만 바발님들 가시죠.
12: 흥칭.
13: 뭐야?
12: 가시죠.
1: 뭐해? 너희들은 안 나가? 이제 오줌으로 나가시지.
9: 가자! 흥칭뿡!
1: 물에 밥을 말아먹든 밥에 물을 말아먹든 어쨌든 말아먹는 건 소화 안 돼요. 알죠?

0: 집 먼지 진드기의 최후의 만찬.
1: 호빵아, 호떡아, 오늘은 우리 집 대청소 날이다. 대청소하기에 앞서 이 바구니에 안 쓰는 거, 못 쓰는 거, 안 입는 거 다 담아.
2: 네, 엄마.
1: 그리고 오랫동안 안 빤 것도 빨 거야. 호떡이 담요, 호랑이.
0: 어, 호랑이 안 돼요.
1: 아, 왜 안 돼? 그동안 한 번도 안 빨았잖아. 좀 빨자.
0: 안 돼요.
1: 어? 이번엔 엄마도 양보 못 해. 아, 빨자.
0: 안 돼요.
3: 엄마 괜찮아요?
1: 아우, 허리가 삐끗했나 봐.

0: 그러니까 호랑이 빠이자.
1: 호랑이랑은 잠시도 떨어져 있을 수 없어요.
0: 아, 그건 알겠는데. 아니 밤에나 안아지나 앉으나 서나, 아니 잘 때나 놀 때나, 아니, 그리고 밥 먹을 때까지 그렇게 데리고 있으니까 한 번도 빤 적이 없잖아. 이게 좀 빨자.
1: 아, 세탁기 넣고 빨다가 찢어지면 어떡해요? 안 돼요.
0: 아휴, 그래. 엄마가 잤다 잤어. 아우.
2: 엄마, 여기 파스 없는데요?
0: 아, 그럼 안방에 있나? 여보, 안방에 파스 있어요?
3: 호떡아, 웬만하면 빨지 그래.
2: 오, 꼬질꼬질한 냄새.
1: 꼬질꼬질한 냄새라니.
2: 오, 호떡아, 또 울어? 왜 울어? 울지 마.
1: 모르겠어. 갑자기 눈물도 나고 콧물도.
2: 제 체기까지.
1: 갑자기 왜 이렇게 가렵지?
4: 진먼지 진드기, 진먼지 진드기.
2: 진먼지 진드기 딱지가 깜빡인다. 혹시 우리 집 어딘가에 진먼지 진드기가 있는 거 아니야?
1: 어디 어디 어디 어디?
0: 호떡아, 엄마가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겠어. 그 담요 빨자. 그 안방면 진먼지 진드기 때문에. 얘네 어디 간 거야? 호떡아! 호떡아! 어?
5: 이제 끝인가 보.
6: 이대로 가다니 가기 싫어.
7: 자자, 다들 모였어.
5: 아직 참석하지 않은 진먼지 진드기가 있습니다.
2: 어? 여기가 어디지?
1: 누나, 다들 우리를 쳐다보는데.
8: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6: 오늘 마지막 날이라고 정신줄 놓은 거야? 하긴 나도 그 마음을 알지. 나도 가기 싫어.
5: 나도 가기 싫다고.
7: 자자자자, 거우 울지들 마시오. 울면 배 꺼져서 배고프오. 마지막 가는 길 배고프면 쓰겠소!
5: 아유, 그렇긴 합니다만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하니.
2: 마지막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6: 오늘 호떡이 엄마가.
0: 호빵아, 호떡아, 오늘 우리 집 대청소 날이다. 호랑이 빨자
6: 라고 했잖아!
5: 우린 세탁기! 따뜻한 물속에 들어가는 순간 죽은 목숨이라는 걸 몰라?
1: 그러니까 너희들이, 아니 아니, 우리들이 누구냐고.
5: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
9: 집

0: 떡국 깔고 작은 호떡이 당뇨가 최고 중에 최고.
1: 그 최고 중에 최고인 호떡이 담요 속에 진먼지 진드기 대장.
0: 문인 대장님을 따르는 진먼지 진드기.
2: 헛, 호떡이 담요에 진먼지 진드기들이 살고 있었다고? 그래서 진먼지 진드기 딱지가 깜빡했던 거야?
3: 헉, 이럴 수가.
4: 내 담요에 이런 건 없었는데. 못 봤다고.
5: 어허, 이런 거라니. 듣는 이런 거 참 불쾌하군.
6: 우리 너무 작아서 안 보여.
7: 하지만 확실하게 살고 있다고. 호떡이가 땀 흘리고 덮어서 축축한 이 살기 좋았는데 담요를 만져.
1: 자자자, 갈 땐 가더라도 우리 최후의 만찬은 즐깁시다.
8: 네, 대장님.
1: 셰프, 음식을 주시오.
9: 네, 대장.

0: 근데 뭘 먹는 거지? 글쎄.
1: 오늘은 진먼지 진드기들의 최후의 만찬에 어울리는 특별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0: 특별한 음식? 뭘까 뭘까?
2: 호떡아, 저녁에 스테이크 먹는데.
0: 스테이크? 야호! 야호!
1: 우와! 해왕각질이다! 야호!
3: 배불리 먹겠구만!
1: 최고의 각질 요리를 준비하겠나이다! 짜잔! 호떡이 각질입니다.
4: 야, 각질이구나!
0: 야, 각질이라고! 내 각질!
1: 제 각질 요리가 마음에 안 드십니까? 마음에 안 드시면 호떡이 묵은때 요리도 있습니다만.
0: 저는 괜찮아요. 저도요.
1: 하, 이럴 수가.
0: 누나, 진먼지 진드기들이 각질을 먹고 살았나 봐. 묵은때도 먹고 살았나 봐.
5: 그런데 말입니다. 다들 보셨습니까? 제가 싼 똥이 호떡이 콧구멍으로 들어가서.
1: 봤어. 아주 훌륭했어.
6: 저는 호떡이 눈을 직접 공격했습니다.
1: 훌륭했어. 난 목덜미를 한 방에 공격했어.
4: 역시 대장님이십니다.
0: 이게 다 무슨 말이야?
5: 역시 마지막 날이라고 정신줄을 놓은 모양이군. 우리 진먼지 진드기들은.
0: 간질간질. 가려.
1: 피거라, 피거라.
5: 똥. 뿌찌찌.
1: 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 뭐지? 너무 작아서 놓쳐버렸다.
6: 동그르르 똥똥.
0: 어? 누구냐 넌? 점액으로 내쫓아주마. 쏴!
6: 똥똥. 더 깊숙이 들어가. 똥. 동그르르 똥똥똥똥.
0: 이걸 어쩌나? 너무 작아서 놓쳤다. 어? 콧물 난다. 담요 냄새를 맡았을 뿐인데 왜 콧물이 나는 거지? 눈물 난다. 담요 냄새를 맡았을 뿐인데 왜 눈물도 나고 콧물도 나는 거지? 담요 냄새를 맡았을 뿐인데 왜 눈물도 나고 콧물도 나는 거냐고.
6: 아니, 면역세포 대장님, 모니터 좀 보십시오. 콧구멍으로 정체불명의 침입자가 들어왔습니다.
7: 어? 처음 보는 녀석인데, 침입자 정체는 당장 알아봐.
8: 그게 정보가 없다는데요.
7: 뭐야? 정보가 없어? 쿠털 장군한테 연락해봐. 쿠털로 당장 잡아채라고.
8: 그게 놓쳤답니다.
7: 이럴 수가. 점액세포한테 점액으로 내쫓으라고 연락을.
8: 아유, 실패했대요.
7: 대체 누구냐 너?
6: 대장님, 정체불명의 침입자가 점막을 지나 기도로 가고 있습니다.
7: 뭐야? 기도로 넘어가면 곧 폐님께 도달하게 될 텐데.
6: 폐님께 도착 5초 전입니다. 5, 4.
7: 뭐하고 있어? 당장 재채기를 발사해.
6: 예! 네! 재채기 발사!
0: 헉! 진먼지 진드기 때문에 내가 눈물 콧물 다 흘리고 재채기까지 했던 거야. 진먼지 진드기 무서운 아이들이구나.
5: 근데 그동안 호떡이가 담요를 빨지 않아 땀 흘려서 축축하고
9: 늘 품고 다녀서 따뜻하니 진먼지 진드기들의 천국이었는데.
0: 내가 애정하는 담요 호랑이를 진먼지 진드기 천국으로 만들고 있었다니.
2: 호떡아, 그럼 이제 어떡할 거야?
0: 어떡하긴, 당장 가서 엄마

0: 집 먼지 진드기 최고 딱지다!
1: 누나, 빨리 가자!
0: 응!
2: 어? 각질 먹다가 어디로 간 거야?
3: 자, 다들 어디로 갈 것이오?
4: 전 각질이 많은 침대로 가겠습니다. 가서 최고의 각질 요리를 연구하겠습니다.
5: 전 후떡이가 많이 눕는 소파로 갈래요.
6: 그럼 전 침대 아래로 가겠습니다. 그 축축하고 따뜻하니 가서 알을 듬뿍 낳겠습니다. 대장님은요?
3: 나는 죽어서 호떡이의 뱃속으로 갈 것이오. 호떡아, 제발 마지막으로 담요 냄새를 깊게 맡아줘. 제발! 아! 아! 아! 깼구나.
5: 허! 죽어서까지 꿈을 이루려고 하시다니.
6: 역시 대장님은 달라도 너무 달라. 아, 얘는 대체 어디 간 거야?
0: 엄마!
6: 어? 너네 어디 있었니?
0: 엄마, 호떡이가 담요 빨 거래요.
6: 정말?
1: 호랑아, 우리 잠시만 떨어져 있는 거야. 마지막으로 냄새 한 번만.
0: 안 돼! 냄새 맡다가 코로 집먼지 진드기가 들어가면 어떡해?
1: 그럼 안 되지. 엄마, 말아주세요.
7: 그래? 세탁하는 것만으로도 집먼지 진드기를 없앨 수 있으니까 엄마가 깨끗하게 빨아줄게. 그리고 집먼지 진드기가 살 수 없게 깨끗하게 청소하자.
0: 네, 엄마!

0: 뮴에서 키즈 스마트 오메가3 구미를 드립니다. 뿌띠엔에서 키즈 성장기 유산균 케어 세트를 드립니다.
1: 꼭 갖고 말 거야.
2: 수소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3: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2: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에너지 도둑이었었지. 뭐? 그래, 사뿐띵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장치.
4: 따라랑 따라랑. 결말이 궁금하다.

0: 지구 영웅 헌개맨.
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저기 행원장님 보물찾기인데 네. 이렇게 누가 봐도 보이게 숨기는 게 맞는 건가요?
1: 우리 한강일 쌤 눈치 정말 빠르시다. 우리 범계의 조언은요? 보물찾기를 그냥 숨기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이걸 찾았을 때 얼마나 좋아할까를 생각하면서 숨긴답니다. 그분은 또 얼마나 행복해할까 우리 아이들.
0: 나도 뭔가 준비해야겠는걸.
1: 자, 아셨죠? 화이팅!
0: 자.

0: 우리 번개 유치원의 보물 찾기는 보물 즈기니까요.
1: 어머나 어머나 보물 즈기 맞습니다. 호우, 우리 아이들 올 시간이에요. 보물 즈기 준비 끝.
0: 준비 끝.
1: 번개 유치원 친구들 보물 찾기 시간이에요. 여기 이 캠핑장에 보물이 숨겨져 있어요. 자자, 뭘 찾느냐?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보물 쪽지 찾기 다들 할 수 있겠죠?
2: 네!
1: 좋습니다. 출발!
3: 보물 찾기 할 때 머리를 잘 써요. 내가 원장님이라면 어디에 숨길까?
4: 사도요. 이렇게 넓은 데에서는 무조건 뛰면서 빨리 많이 찾아 하는 거라고.
5: 어? 여기 있다! 우와! 이거 알았다! 보물 찾기!
6: 어? 벌써 찾았다고? 한 발 늦었잖아. 이러다가 골치 하겠네!

0: 다 내려가고 싶단 말이야. 어디서 나 이러다 정지를 한다.
1: 그래 그래 다 네 거야. 어 그러니까 진짜
0: 정말이지. 거짓말이면 다 웃어버릴 거야. 1등 하고 싶어. 보물 받고 싶어.
2: 아차 얘 좀 어떻게 해봐. 어? 아니 이러다가 따가왕님한테 가시침 맞는다니까. 너 그거 안 맞아봤지? 얼마나 아픈지 모르지. 어? 어? 아따가 어? 아따가 아따가
1: 가만히 좀 있어봐. 이 몸은 다 계획이 있다고. 따가따가 가짜 상자. 이제 가짜 보물 쪽지를 애들을 유인해서 봄소풍 엉망칭창으로 만들면 돼.
2: 아, 누가 속을까? 빛나? 강이? 아니면 천둥이?
1: 누구긴 1등에 눈먼 애들이 속지 않겠어?
0: 어떻게 기다려야 되겠다. 예뻐라.
2: 자자자자
1: 이걸로 애기들을 여기로 유인하면 우리가 내 고양이님이 이 쪽지들을 싹 다 먹어버리시면 돼요. 야, 빨리 하자, 빨리. 아차, 차.
3: 무조건 뛰지 말고 과학적으로 생각해야 돼. 태원장님은 보물쪽지를 항상 같은 자리에 숨겼어. 이번에도 분명히 여기, 여기, 여기 있을 거야.

0: 역시 나는 참 빨라. 이러니 내가 1등이지. 하하, 역시. 난 벌써 두 개 찾았지? 나도 두 개. 진짜 승부는 지금부터라고. 흥.
1: 아니, 이게 뭐야? 보물뚝지 아니야?
2: 맞네, 맞아. 애들이 보물찾기를 하고 있나 봐요, 여보.
1: 하하, 누가 제일 많이 찾으려나? 1등 하는 애는 참 좋겠네.
0: 저기 또 있다. 찾아요. 방금 무슨 소리 들리지 않았어? 그냥 바람 소리 아닐까?
3: 둘이 사이좋게 같이 와줘서 너무 고맙다.
2: 가짜인 줄도 모르고 신나게 짓는 게 정말 귀엽더라.
0: 화이팅.
4: 뭐? 가짜 보물쪽지라고?
0: 어떡하지?
5: 보물쪽지 전부 다 내 거야.
6: 애들이 오네. 다들 보물 잘 찾았어?
0: 에헤이, 숨겨놓은 게 아니라 다 보이게 놔두실 텐데.
6: 에헤이, 무슨 소리. 우리 강이가 워낙 침착해서 잘 찾은 건데.
0: 진짜 딱 보였는데. 그래서 찾는 재미가 조금 없었어요.

0: 소리 듣고 다 내 거야.
1: 어떡하지? 이걸 다 줘야 하나? 이 중에 진짜 보물조끼도 있단 말이야. 이걸 다 소리면 꼴찌가 된다고.
2: 1등 1등 외치더니 저 도영은 꼴찌래요.
3: 내꺼 내꺼 날리더니 강주도 꼴찌래요.
2: 꼴찌래요 꼴찌래요.
1: 강호주, 지금 이 보물쪽지가 중요한 걸까?
4: 아니,
5: 다 내꺼야 괴물.
6: 예싸 가자. 다 네꺼다.
1: 야, 이게 더 좋았나? 설마.
4: 빨리 뛰어, 뛰어! 가자, 가자, 가자!
7: 욕심쟁이! 욕심은 끝이 없어. 결국 자신마저 삼키고 말지. 진짜 소중한 보물은 함께 나누는 마음에 있는 거야.
8: 쟤는 저런 말을 왜 저렇게 잘하는 거야?
7: 왜 이래?
8: 멋있어.
7: 예? 그만! 심장이, 이제 그만 돌아가라!

0: 됐어.
1: 아니 정말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2: 얘들아!
3: 저기 저기!
1: 어, 세상에!
2: 걱정했잖아.
4: 동물 쪽지 많이 찾느라고 늦었구나?
2: 아니 쪽지는 하나도 못 찾았는데.
5: 뭐?
2: 그 대신 더 좋은 걸 찾게 됐지. 같이 발 맞춰서 달리는 게 더 재밌다는 거?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3: 잠깐! 등에 뭐 붙었어? 공기 표시야.
2: 우와!
0: 어, 이거 내가 숨겨둔 보물쪽지인데 이게 왜 우리 친구들 둘 등에 붙어 있을까?
5: 우와! 보물쪽지다!
1: 얘들아, 얘들아! 뭐야, 뭐야? 우리 사진 찍자, 사진 찍자.
0: 자, 자 찍습니다. 하나, 둘, 셋.
5: 번개!
0: 우와. 우와, 이것 봐. 오늘의 진짜 보물은 우리 친구들이야.
1: 잘 나왔어, 잘 나왔어.
3: 우와! 저것도 번개인가?
2: 우와, 너무 예뻐. 오, 마법 같아.
3: 맞아.
0: 드디어 아이들의 보석의 힘이 모두 깨어났다. 이번 시간은 퍼즐 놀이예요. 아! 완성! 번개 파워!
6: 영어를 가르칠 존이라고 해요.
0: 확실해. 아이들의 보석을 노리고 있어. 설마 존이 따가워 이번엔 악당?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0: 구경은 번개맨.
1: 구슬 아이스크림 가게입니다. 와플 코너 2. 오늘은 무슨 맛? 마이 하트를 팡! 구슬이 빙글. 구슬 아이스크림 완사. 놓으세요. 빙글빙글 상상. 구슬 아이스크림 가게.
2: 키키키키.
3: 사는 아이도.
2: 키키키키.
3: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4: 옥스포드 타운.
5: 해보고.
4: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2: 탑승하세요.
4: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타운.
6: 고화 수상한 영화 선생님.
7: 자, 친구들 이번 시간은 퍼즐놀이예요.
8: 이건 번개보석검이잖아. 이게 왜 여기 있는 거야? 번개보석검? TV에서 안 봤어? 보석들이 지구로 날아갔잖아.
6: 벌써 들킨 건가?
9: 이 엄청난 검이 왜 여기 있겠냐? 그리고 이게 진짜면 한 번개쌤은 번개맨 이게?
6: 내 정체까지.
8: 고양이가
9: 고양이가 없지.
10: 고양이 비슷하긴 한데.
7: 자 친구들, 선생님이 이걸 왜 가져왔냐면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여기에 맞춰보는 깜짝 퍼즐 게임을 할 거예요.
11: 퍼즐 게임?
7: 죄송합니다. 유치원 일이 너무 힘들어서 그만.
12: 최강 울트라 슈퍼 영웅도 유치원 선생님이 되는 건 어려운 모양이군.
7: 네,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게...
12: 자, 번개맨, 본부로 부른 이유가 있다. 드디어 다섯 개 보석 모두 빛이 깨어났어.
7: 그럼 이제 번개 보석검을 부활시킬 수 있는 겁니까?
12: 그래, 당장 날이 밝으면 번개 보석들을 검에 맞춰보도록.
7: 네.
12: 그런데 번개맨, 부디 조심하길 바라네. 나가왕도 보석이 깨어난 걸 알아차렸을 거야. 그러면 보석을 차지하려고 또 다른 괴물을 보낼 수도 있어.
7: 아이들이 위험해지지 않게 경계를 늦추지 않겠습니다. 그럼 친구들,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여기에 맞춰볼까요?
11: 네!
10: 여기.
7: 드디어 망가진 번개 보석검이 힘을 되찾는 건가? 이제 넣어볼까?
10: 이렇게?
7: 자, 좋아. 마지막 하나. 강희 친구도 여기.
6: 완성!
10: 왜 그럴 수 있지? 무서워.
7: 번개 파워. 뭐? 넘쳐갔나? 번개 파워.
10: 우와.
7: 어? 아직 덜 깼니? 보석검아 제발. 번개 파워.
8: 한 번개 쌤.
10: 번개 진짜 번개맨 같았어요.
9: 번개맨 오디션 봐도 한 번에 붙겠어요.
10: 맞아.
8: 번개 오디션 준비하고 계시나?
9: 한 번에 붙을 것 같은데.
6: 말도 안 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어? 어? 저, 병원장님, 무슨 고민이라도.
13: 이건 우리 유치원의 대위기입니다, 한봉결쌤.
6: 위기라뇨? 악당이라도 쳐들어옵니까? 세! 세!
13: 너!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 유치원으로 오겠다던 두 명의 아이들이 갑자기 마음을 바꿔가지고 해피 유치원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게다가 믿었던 도영이 부모님마저 전학을 생각하고 계시고.
6: 도영 친구가요?
13: 네.
6: 아, 안 돼. 병원장님, 도영 친구 전학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합니다.
13: 맞습니다. 이대로 망할 순 없습니다. 글로벌 시대에 발맞춰서 우리 유치원도 새로운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번개 유치원 화이팅!

0: 여기가 번개 유치원이군.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번개 유치원에서 영어를 가르칠 존이라고 해요. 만나서 반가워요. 자, 선생님 이름 한번 함께 따라해 볼까요? 존.
1: 존!
0: 와, 너무 잘했어요. 선생님은 머나먼 영국에서 왔어요. 그럼 잘 부탁해요. 오네가이시마스.
2: 응? 오네가이시마스는 일본어 아니야?
0: 선생님은 아직 시차 적응을 못해서 깜빡했어요. 그럼 수업해볼까요? 오늘 수업의 주제는 바로 인사입니다. 안녕하세요를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안녕하세요는 뭐였더라? 생각해내. 그래! 봉주르!
2: 봉주르는 프랑스어잖아요.
0: 선생님 또 깜빡했어요. 사실 안녕하세요를 영어로 니하오라고 해요.
2: 응? 니하오는 중국어예요.
0: 여러분, 선생님도 언제든 나무에서 떨어질 수 있어요. 원숭이처럼요. 알죠?
3: 늦지, 한국말은 좀 구수하네.
0: 사실 진짜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은 영어로 인사하지 않아요. 네, 우리는 말보다 몸짓으로 하죠. 자, 서로 마주 보고 이렇게 인사하면 돼요. 안녕!
4: 안녕! 세상에, 우리 친구들이 다들 정말 좋아하네요. 이제 우리도 영어 선생님을 쓰니까 퍼펙트! 완벽합니다.

0: 얘들아, 오늘 점심 어땠어?
1: 난 맛있어.
2: 엄청 맛있었어.
3: 나도. 내일도 그거
4: 나왔으면. 얘들아, 안녕.
1: 안녕.
5: 아, 또 먹고 싶어.
2: 얘들아,
0: 있잖아. 아무래도 존이 수상한 것 같아.
1: 뭐가?
0: 뭐랄까? 영어 선생님인데 영어를 엄청 못해. 나보다도.
1: 아직 시차 적응이 안 되셨다고 했잖아.
0: 아니야, 확실히 이상해.
2: 내가 확인해봤다니까.
3: 확인해봤다고?
0: 확인?
2: 확인?
4: 하이 존. 오, 떠영. 무슨 일이에요?
2: 존, 영국에서 왔다고 했죠. 영국 어디서 살다 했어요?
4: 나는 영국에 있는 베이징에서 살다가 왔어요.
2: 중국의 수도가 베이징인데요?
4: 아, 중국. 도영, 여기서 뭐예요?
2: 지금 누구랑 얘기하는 거예요?
4: 아, 아니, 그게 이거 봐요. 네, 밝은 이렇게 진짜 땅땅하죠? 오늘 날씨 너무 좋네.
2: 너희들 생각은 어때?
3: 그렇다면 우리 번개우천을 정복하러 온 악당 아닐까? 그러면 당장 물에 쳐야지.
1: 악당 무서운데. 당장 물에 쳐야지.
6: 설마 존이 따가워히 보낸 악당?
4: 오, 빛나. 와, 엄청 예쁜 보석 반지를 꼈네.
1: 아, 이거요? 이쁘죠? 우리 엄마가 만들어줬어요.
4: 와, 너무 아름다워.
6: 무슨 짓이지? 지금 빛나의 보석을 노리는 건가?
4: 혹시 선생님도 한번 껴보면 안 돼?
1: 에? 딱 봐도 사이즈 안 봤는데? Sorry.
6: 큰일 날 뻔했군.
3: 악당들아, 사라져라! 번개 파워!
4: 아, 당했다! 아마도 그 무적 팔찌 때문인 것 같군.
3: 악당이 팔찌를 뺏길 순 없지.
4: 이 목걸이는 뭐야? 너무 멋있어 보여.
1: 이거요? 우리 할아버지가 만들어줬어요.
4: 혹시 선생님도 한번 만져봐도 될까?
0: 여보! 내 보물이라 절대 안 돼요.
4: 우주는 머리핀이 너무 예뻐.
0: 아, 맞다! 내 축구공!
1: 배야!
6: 확실해. 아이들의 보석을 노리고 있어.

0: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1: 아, 미안해요. 한번계 선생님. 아, 내가 밤을 착각했어요.
0: 확실합니까, 준?
1: 네, 백 원장님 원장실인 줄 알았다니까요. 아, 그럼 바빠서 이만.
2: 술래잡기 할 친구.
3: 번개쌤, 제가 제일 빠른데 술래해도 돼요?
2: 그럼. 어? 어? 자, 술래잡기 시작.
4: 어머나, 세상에, 오늘 날씨 너무 좋은데? 어우, 복 받았어. 햇빛 듬뿍 받고, 무럭무럭 차라리, 어머나, 어머나!